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열려져 있는데요. 카카오 오픈 채팅방 그리고 또 유튜브에서 TBS EFM 라이브 검색하시면은 보이는 라디오 실시간 스트리밍 하고 있습니다. Which is only for the morning live broadcast. 아침 생방 프로그램에만 유튜브 스트리밍은 해당이 됩니다. If you missed our show, there are a couple of ways you can listen to it again. We have reruns. First one at 6 p.m. and the second one at 2 a.m. the morning after. And also we have a 다시 보기 or 다시 듣기 channel on YouTube. If you can just search TBS EFM archive on YouTube, we have a lot of stuff that you can check out. You know, 다시 보기, 다시 듣기, and also short, you know, shorts and reels and the highlights 영상들. Please join us there and subscribe to our channel as well. 오늘 3, 4부에서는 특별한 게스트를 모실 예정입니다. In part 3 and 4 of the show today, we have a very special guest joining us. 싱어송라이터 일레인 씨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 한글날 휴일을 앞둔 여러분들에게 아주 멋진 선물이 될 그런 시간일 것 같습니다. So we'll be spending some time with the singer-songwriter Elaine and with the Hangul holiday looming, I think it will be a wonderful gift for all of our listeners. 그래서 일레인 씨를 기다리면서 한 시간 동안 무슨 이야기를 할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내일이 한글날이잖아요. 그죠? And another extended break. 참 10월 달에는 쉬는 날이 참 많아서 좋네요. 그죠? It feels like Friday today has that Friday vibe today because most of us will be taking a day off tomorrow, including our program as well.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까? 한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요즘 또 신생아들 보면은 한글 이름을 짓는 또 트렌드가 있더라고요. I think you might have noticed this trend of giving newborn babies beautiful Korean names using, you know, just true native Korean words. 근데 한글 이름을 보면 한글 이름을 지으면 상당한 어떤 상상력과 창작력이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Because if you use the Chinese character names, I think you know, choices are rather not so, you know, wide. I wouldn't say limited. 하지만 이제 한자 이름은 어느 정도 많이 쓰여져 있고, 그죠?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한글 이름은 좀 그렇게 많은 이름이 있는 건 아니니까. 많은 이름이 있지만, but it's sort of like a wide open kind of. You can be really creative with your Korean name. 지금까지 안 쓰여진 그런 이름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약간의 블루오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글 이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Those Korean names take quite a bit of imagination and creativity, and there are so many beautiful ones out there. And I came across this social media post asking people to share their favorite Korean names. 아름다운 한글 이름, 한글 이름이 아니라 뭐 또 한국어 이름 어떤 게 있는지 사람들이 이제 그런 포스팅을 하는 것을 봤는데 굉장히 예쁜 이름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했습니다. And I thought of a few famous names actually. 한글 순수 한글 이름으로 아주 멋진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연예인들 유명한 분들 한번 찾아봤는데요. 금난세 지휘자 아시죠? 금난세. 저는 예명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I guess apparently it is his name. 난세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하늘을 나는 새라는 순우리말이라고 합니다. I was assuming that it is a might have some other meaning, right? But it is what it is. Flying birds. 너무 멋있죠. 금난새. 하늘을 나는 새. Flying birds. That's your name. Sort of, you have to sort of live by your name.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으면 또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나요? How about this one? Celebrity 이하니. 이하니 씨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읽을 때는 그냥 하니라고 읽는데 way you write it is 하니. 하니. 한의 바람. 한의 바람이라는 단어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서쪽에서 고기를 몰아오는

이로운 바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Rather very unique meaning behind it, 어. 그냥 그 무슨 의미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런 의미가 있었군요. 서쪽에서 고기를 몰아오는 이로운 바람. Beneficial wind from the west that brings fish toward the shore. 그러니까 물고기들을 많이 잡을 수 있게 이쪽으로 물고기를 몰아오는 이로운 바람이라고 합니다. 하니. 이하니. 멋있네요. 그죠? 이 걸그룹 마마무의 문별씨 있잖아요. 원래 본명이 문별이라고 합니다. 문별도 이쁘지만 문별이도 상당히 이쁘네요. 그죠? 태어난 날 유난히 많은 별이 반짝반짝해서 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하는데, 와, 문별, 별이. 별이라는 이름은 주위에서도 좀 있긴 한데, 참, 한글 이름으로서 너무 예쁜 이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I mean, especially the aspiration behind the naming. She was given the name 별 because star, because an unusually large number of stars were twinkling on the day she was born. 스타가 되라는 어떤 그런 네이밍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시는 멋진 아름다운 한국 이름, 한글 이름이어도 좋고요. 아니면 한자 이름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이름을 알고 계시는지. 이런 이야기 하면서 우리 일레인 씨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프린스다라는 노래를 한 형님이 계시죠. Prince입니다. My name is Prince.

name is Prince. My name is Prince. Funny thing though, right? If you know the history of, you know, Prince, right? He was involved in some sort of a dispute with one of the record companies, right? So he stopped calling himself Prince. 뭔가 약간 레코드 회사와의 어떤 그런 뭔가 있었어요, 문제가. So he called himself artist formerly known as Prince. For a while, that's what, you know, he called himself as. 난 프린스가 아니고 예전에 프린스로 알려졌던 아티스트이자 아티스트 formerly known as Prince. So funny. 결국에는 뭐 이렇게 문제가 이제 해결됐는지 다시 이제 프린스로 돌아오긴 했는데 참 재밌는 분 형님이십니다. 그죠? So we're talking about not English name but we are talking about beautiful Korean names. 아까 금난세 또 이하니 씨 얘기를 했는데 또 마마무 문별 씨 얘기도 했었죠. If you look at the newborns' name these days, you'll see a lot of you know pure Korean names. 뭐 몇 개 찾아봤는데 다온, 다솜, 라온, 아람, 가람, 세봄, 윤슬 다 이게 이제 pure Korean name이더라고요. 윤슬, 와, 황윤슬. I'm not planning on having additional kid, but if I do, it would be 황윤슬. I'm not sure. 윤슬은 햇빛이나 달빛에 비치는 반짝이는 물결이라고 합니다. The shimmering ripples of water reflecting sunlight or moonlight. 그다음에 좀 또 이 남녀 모두 잘 어울린 이름이 가온, 한결, 또 이든, 이든. I always thought that Eden was the Korean Koreanized name for Eden or Ethan. Eden 아니면은 Ethan의 이제 한국어 버전이라고 생각했는데 Eden은 착하고 어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A name that means a kind and virtuous. 그렇군요. Heden도 있고요. 해가 들다, 밝게 자라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Beautiful Korean names. As I said, you know, I mean, there are many out there that hasn't been taken. 아직까지 아무도 쓰지 않은 이름들 분명히 있습니다. I think it would require some creativity on your end to come up with one, right? If you are planning on having a kid.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여름 씨 아시죠? The pianist 손여름. She has a beautiful Korean name. 열음이 손가락 10개에서 나오는 음. Wow. So the last name and the first name, the whole name means something really beautiful. 손가락 10개에서 나오는 음이라고 합니다. 손열음. 와. 본명인가요? If it is her real name. Wow. Kudos to her parents. 진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피아니스트를 키우신 거네요. 그죠? 손가락 10개에서 할 수 있는 게 피아노 말고 또 뭐가 있나요? 물론 하프도 손가락 10개 하피스트가 될 수도 있었겠네요. 그죠? 또 손가락 10개로 할 수 있는 건 많긴 하지만 anyways. 그래서 손여름 씨 피스 하나 준비했는데 두 피아니스트 손여름 문재원이 함께하는 곡인데요. Edvard Grieg Peregrine Suite 준비했는데요. 그 모음곡 중에 아침 준비했습니다.

손여름, 문재원, Edvard Grieg, Periquent Suite, Morning Mood from the Periquent Suite, Richard Sim 편곡 버전입니다. 잘 듣고 왔습니다. 손여름 씨, 손가락 10개에서 나오는 음. Beautiful, beautiful. So we are talking about the Korean names, sort of celebrating the eve of Hangul Day. We are all taking a day off tomorrow. But, you know, so I thought we might talk about the Korean name, how beautiful Korean names are, especially those pure Korean names. 아직 이제 결혼 생각 중이시거나 아니면 또 자녀 계획 중이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You know, you can be really creative. 뭐 아무래도 이제 한국 이름은 다 세 글자이잖아요. 성, 그다음에 이름 두 글자. 근데 these days 뭐 굉장히 다양한 세 글자 이름도 많죠. 네 글자 이름도. 뭐 이렇게 김범솔이 이렇게 뮤지컬 배우님들 보면 김범솔이 이아름솔 뭐 이런 아름다운 이름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I think you can really go at it and try to find something beautiful for your child. 좋습니다. We'll wait for your picks for beautiful Korean names.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아주 예쁜 한글 이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QWR 내 이름 맑음이라는 곡 있죠. 내 이름 맑음. 제가 딸아이가 맑음이었다면 황맑음이겠네요. 황맑음. Doesn't sound quite right for some reason. 듣겠습니다. QWR 내 이름 맑음.

Black Syndrome 사랑한다면 Rest in Peace, Mr. 박영철. Let's move on and talk about our original topic, which is a beautiful Korean name. 눈물 많은 T님께서 오늘 주제가 한글 이름이군요. 여기서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저도 한글 이름을 가졌어요. 어릴 때부터 이름 예쁘다는 말을 수없이 많이 듣고 자랐답니다. 예쁜 이름 지어주신 아빠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I can't really reveal my name, says 눈물 많은 T님, but I have a Korean name too. I grew up hearing people tell me countless times how beautiful my name was, and I'm always grateful to my dad for giving me such a beautiful name. 그렇군요. 맞아요. 이 지어주신 분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또 가지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걸까요? It's how wonderful it is to have that sense of, you know, thankfulness to the person who gave you the name.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궁금하네요. 눈물 많은 T님 어떤 이름이시길래. 혹시 초성이라도 한번 알려주시면. I'll try to guess. 초성? 제 이제 Korean 이름은 EQ잖아요. You know, EQ. Hence my English name is EQ and my Korean name. If you haven't known yet, EQ잖아요. 저도 참 어렸을 때부터 이름 참 특이하고 멋지다라는 말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 And I'm really proud of my name too. I'm proud of my name, both my Korean name EQ and also my English name EQ. 한글과 영어가 이렇게 뭔가 같으면서도 다르게 공존한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I feel lucky to have both English and the Korean name that are similar yet different. 신상아님 from YouTube 메시지 남겨주셨습니다. 제 아들 이름은 신세벽입니다. 제가 이름 지을 때 집안에 약간의 반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매우 본인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름으로 놀림받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들에게 이름으로 기억되는 덕을 조금 봤어요. 앞으로 한글 이름 지으실 분들 참고하세요. 큐치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So 신상아님 says my son's name is 신세벽. And there were opposition in my family when I was trying to go with that name. But my son is very happy now. And I was kind of worried that he might get teased because of his name. But it actually helped him because his teachers remember him by his unique name. 신세벽, Don Shin, 영어 이름까지. Don도 참 멋진 이름이거든요, 영어. Don Shin, 아니면 새벽 Shin. Either way, sounds beautiful. 감사드립니다, 신상아님. 새벽 하니까 또 이 곡이 생각이 나서 선곡해봤습니다. 다섯 손가락입니다. 새벽 기차.

다섯 손가락, 새벽 기차, 마이 트리뷰트 신새벽님, son of 신상아님. 멋진 이름. 좋습니다. 감사드리고요. Let's get to a message from 0916님. 제딸 이름은 커피 프린스의 최정한 역할을의 한 유주를 보고 그때 당시 딸을 낳으면 유주라고 지어야지라고 결심했는데 실천할 수 있도록 이쁜 딸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순수한 글은 아니지만 넉넉한 아름다운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넉넉한 아름다운 유주. My daughter's name is Yuju. I decided to name her Yuju after falling in love with 한 유주 played by 최정환 in Coffee Prince, the drama. And I was lucky enough to have a beautiful daughter so I could actually make it happen. It means, I guess, abundant beauty. Lovely, lovely name. Abundant beauty. 넉넉한 아름다움. 멋지네요. 함께 신청해 주신 곡은 요조의 곡. 유주 요조. My name is 요조. 듣고 오겠습니다.

My name is 요조, 요조 씨의 곡이었습니다. 저도 My name's EQ라는 곡 하나 좀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just got me thinking maybe I should come up with one. My name is EQ. 농담이고요. Okay, so we'll be meeting singer-songwriter Elaine in just a bit. 노래 한곡 듣고 와서 그럼 3,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David Archuleta, Things Are Gonna Get Better.

0: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우. 후렴구에서 Fallin', 약간 그 발음이 다르잖아요. Falling for
1: 네.
0: you하고. 너무 멋져요, 그
1: 아,
0: 부분이.
1: 감사합니다.
0: 그 부분만 잠깐 이렇게, 그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Falling, Falling, Falling. 입을 많이 벌리지 말아야 되는군요,
1: 아, 그런
0: 그쵸?
1: 건가? 아, 그 G만 빼면 되지 않을까요? Fallen,
0: Ah, fallen,
1: fallen.
0: fallen. 아, 그렇군요. 와, 너무 감사합니다. Elaine, falling이었습니다. 제니님께서 오늘 주제인 Elaine 이름과 목소리 그리고 계절과도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쿨피스님께서 영화 Begin Again을 보고 듣는 느낌을 이렇게 받으셨다고 하고요. I see the importance of breathing, for sure,
1: Ah, right.
0: when you're
1: Yeah. I should have
0: singing.
1: done that.
0: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 참 많은데, 오늘 특별히 또 하고 싶은 얘기 전에 들려드리고 싶은 곡이 하나 있는데, Elaine does a lot of covers. She uploads it on her YouTube channel. 그 중에 이 비틀즈의 커버곡을 이제 하신 곡이 있는데, 이 곡을 잠깐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This is
1: 좋아요.
0: Elaine, All My Loving.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1: Sure.

0: So Elaine, covering Beatles, All My Loving. How did you get to cover this song in the first place? And why, out of all the songs by the Beatles, this song, All My Loving?
1: Well, everything was coincidental. Mm-hmm. So I have this big book of music sheets of Beatles, the songs. Uh-huh. And I just flipped the pages because I was bored. Mm-hmm. And the first thing that popped up was All My Loving.
0: 아, 진짜요?
1: 네. 그래서 이 곡을 들어보지 않고 그냥 악보만 보고
0: 이제 I see.
1: 쳐본 거예요. 근데 멜로디가 사실 보면은 Close your eyes, 뭐 All my loving 되게 이렇게 뭔가 잔잔하거든요.
0: 와.
1: 근데 이게 그 원곡 들어보시면 막 엄청 신나요.
0: 네, 그쵸.
1: 근데 그걸 모르니까
0: 네,
1: 멜로디 느낌대로 이제 쳤던 게 이제 요 거죠.
0: 그러니까 저도 가끔 이제 팝송 책 보고 이제 연습하는데 저는 이제 한국이 좋아하는 팝송 100곡을 딱 해서 막 피아노맨 이렇게 하는데 이제 엘레인 씨는 이제 All My Loving을 보셨는데
1: 맞아요.
0: You didn't not realizing it's a sort of a fast tempo song.
1: Very upbeat song.
0: 그렇군요. 이 곡을 들려드린 얘기 계기 이유가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the filmmaker Martin Scorsese actually saw this rendition by Elaine and it was ended up being used in this movie The Beatles 64 Netflix movie. Wow.
1: I know, right?
0: How did you feel about that when you heard it?
1: Well, actually, when I first got the email, I thought it was spam.
0: 아, 이 스캠이구나. 와, 이런 걸로 스캠을 하나 요즘.
1: 아유, 완전 안 믿고, 막 네. 일부러 막 코치코치 물어보고, 막 어디세요? 뭐 어디 제작사세요? 이랬는데, 그쪽에서 먼저 이렇게 정말 오피셜한 계약서를 보내주시더라고 해서, 아, 진짜구나. 했었죠.
0: 진짜, 와. I mean, it's a lifetime honor to be kind of a, selected by none other than, you know, Martin Scorsese. 저는 뭐 영화를 뭐 많이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분이 누군지는 알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거장과 함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을 같이 하시게 된 건데, 그래서 그 곡을 제가 가보니까는 참 댓글들이 엄청 달렸는데,
1: 맞아요.
0: 너무 재밌는 댓글들이 많은데,

0: I've been a Beatles fan like, you know, all my life, and this is the most beautiful rendition of this song that I ever heard.
1: Thank you.
0: 그런 것도 정말 그런 댓글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면은 이전 세계 영화관 or on TV that is, you know, OTT platform that is, right? How did you feel about your cover version? Because it wasn't even released as a 음원, right? It was just on YouTube rendition,
1: Yeah, it's
0: right?
1: on my channel, and they just used the song.
0: How did you feel?
1: I
0: 뭔가
1: think.
0: 이렇게 이게 뭔가 서리얼한 느낌인가요?
1: 맞아요.
0: 아니면은
1: 아, 근데 이상했어요.
0: 이상했어요.
1: 왜냐면 제가 맨날 보는 OTT에, 제가 맨날 보는 어떤 대작에 제가 나온다는 게 되게 이상한
0: 그러니까
1: 기분이긴
0: 그런 거죠.
1: 했어요.
0: 약간 외국인 봤을 때 이제 오징어 게임인데 내 노래가 이제 오징어 게임 같은 거에 나온다는 거잖아요.
1: 그쵸.
0: 그죠? So after this movie was released, any feedback from, Mr. Scorsese or any of the staff? I mean, we're kind of curious about that. 어떤 피드백을
1: Well,
0: 받으셨는지.
1: sadly, there was no other contact from them, but I actually got a lot of comments like that
0: Right.
1: from other people.
0: 진짜. That speaks for
1: 맞아요.
0: everything. 그죠?
1: 그리고 어떤 이렇게 저라는 게 엄청 이렇게 티나게 걸려 있던 게 아닌데, 다들 마지막까지 기다렸다가 크레딧을 보고 저를
0: Right.
1: 찾아서 제
0: 그러니까.
1: 채널에 와서
0: Right.
1: 댓글을 다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찾게 만드는 거
1: 예,
0: 거죠.
1: 그게
0: Right.
1: 너무 감사했었죠.
0: 이 인터넷에서 로그인하게 만드네라는 그런 표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일레인 씨를 찾게 만든 그런 어떤 힘이 있었던 그런 렌디션이었다는 점이 그렇군요. 음원 발표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Have you ever thought about
1: 맞아요.
0: like making it as a 음원 or just 그냥 유튜브 그냥 그 오라 그대로 그냥 놔두고 싶은 생각이지.
1: 해보고 싶은데, there's a lot of technicality
0: Right.
1: in there. I have
0: It is
1: to,
0: a
1: ask for,
0: Beatles song.
1: Beatles, 그 허락. 그래야
0: Right.
1: 되니까 좀 복잡합니다. 네.
0: 그렇군요. 머리 복잡해지니 그냥 차라리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놔두는 것도 굉장히
1: 그죠?
0: 멋져요. 있어
1: 네네.
0: 보이고. 음원 없고 들으려면 내 채널 와서 들어라. 그게 멋있습니다. 와, what a beautiful story. 이 얘기도 더 하고 싶은데 음원 곡을 하나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 사이코라는 곡 들으면서 이제 첫 번째 파트 마칠 예정인데 1집 타이틀곡이네요. 그죠?
1: 맞습니다.
0: 약간 짧게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이 곡에 대해서.
1: 제가 미드 덱스터를 되게 좋아해요. 네,
0: 덱스터.
1: 정말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한 정주행을 한 5번 하고 만든 곡이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좀 가사가 사이코적이입니다.
0: 그렇겠죠.
1: 네.
0: 제목이 사이코니까 가사도 사이코적이겠죠.
1: 근데 신나요. 그래서 더 사이코적인 거죠.
0: I see.
1: 좀 다른 분위기로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Let's get to it. This is Elaine from her first album. The song is Psycho.

0: Welcome back to 101.2, 101.3. I'm your PD, DJ EQ. So we are with our guest, Elaine. Welcome back to the show.
1: Hi.
0: 다시 한 번 환영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아, 그 비틀즈 64 얘기를 좀 더 할 수밖에 없습니다. Because must have been a huge sort of a confidence booster. That's probably understatement. 근데 그런 어떤 계기를 통해서 뭔가... 그런 계기를 통해서 아 그냥 크게 달라진 건 없어 아니면은 그런 계기를 통해서 뭔가 더 이렇게 동기부여가 이렇게 됐다고 할까요?
1: 동기부여 definitely 됐죠. 왜냐하면 그 유튜브 채널을 어쨌든 제가 혼자 그냥 운영하는 거고
0: 네.
1: 운영이라고 하기에도 뭐 할 만큼
0: 네.
1: 그냥 이제 심심할 때 하는 건데 그때 All My Loving이라는 네. 영상 자체 조회수가 천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찾아서 보시고 연락을 주셨다는 거니까
0: That's

0: ever gave you, okay, this is, you know, what we should do? Or are you the one who sort of initiate those kind of, I don't know, direction, should I say? 어떤, 좀 궁금해서요.
1: 그냥 저의 그 편곡이 안된 raw한 버전을 들려드리면 워낙 그 머릿속에 데이터베이스가 많으시잖아요. 그럼 딱 그냥 몇 곡을 이렇게 틀어주세요. 그럼 그게 다 너무 좋은 거예요.
0: 아, 레퍼런스 같이.
1: 네네네네. 이런
0: 아하.
1: 느낌 어때? 하시면
0: 오, I see.
1: 그냥 저는 항상
0: 응?
1: 좋아요. 그렇게 갑시다. 막
0: 다 좋아요.
1: 이렇게 다 좋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가고 또그 I'm Sure라는 곡이 있거든요. 마지막 트랙으로 이 앨범에 들어가 있는데 그 곡에 피아노를 정원영 교수님이 쳐주셨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 교수님 그 교수님 방에서 이제 햇빛이 이렇게 교수님의 머리를 비추고
0: 갑자기 상상했어요. 오케이. 네.
1: 교수님 피아노를 막 치시면서 그 라인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 실시간으로. 그걸 보는 것도 전 너무 황홀했고 그냥 숨 죽여서 감회 봤어요. 막 이렇게 만드시는 거.
0: 그렇군요. 와, 말씀하신 게 너무 환상적인 어떤 그런 제자와 또 학생의 어떤 관계이자 또 프로듀서와 또 아티스트의 관계일 것 같습니다. That kind of to me exemplifies a perfect relation with a producer and artist.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쪽에서 뭐 이렇게 해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1: 맞아요.
0: 그 공감을 이끌어서 같이 끌고 가는 그런 게 와, 너무 멋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1: 너무 좋았어요.
0: 와, 그렇군요. 요번 앨범을 들어보면은 이 3집 앨범 들어보면은 diverse genre of music, should I say? 어떤 본인의 어떤 의지가 담긴 것인지 다양한 음악 스타일을 하는 것이 was your sort of a goal or it just ended up being like that?
1: 의지도 있었고, 의지가 있었기에 선택 자체도 1집이랑 2집은 거의 대부분 전 앨범을 한 편곡자, 한 프로듀서님이 해주셨거든요.
0: 네네.
1: 근데 3집은 곡마다 좀 편곡자가
0: 아.
1: 달라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색깔을 담을 수 있었고, 그게 이제 의도적이자 어떤 practicality,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0: So like selecting a producer for each track, was it a decision made by you and 정원영 교수님 together or sort of
1: Together, I think.
0: 아, 이 곡은 이분이 괜찮을 것
1: 맞아요, 맞아요.
0: 같다라고
1: 네.
0: 이렇게 와, 너무 좋네요. 그런 작업 방식이었다니 참 너무 좋은 것
1: 재밌었어요.
0: 같은데요. Maybe time for our second rendition. And you kind of really showed that, you know, this early hour isn't even early hour for you. It's just, 그러니까 막 거의 한낮 같은 그런 컨디션을 보여주셨는데, really looking forward to it. 3집의 수록곡을 하나 더 준비해 주셨는데,
1: 맞아요.
0: 어떤 트랙인지.
1: 이 곡은 그 코로나 시절에 제가 썼었고, 코로나 한참 심할 때는 어디를 못 나갔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무인도로 도망가자. Let's move
0: 아하.
1: to an island
0: I
1: 라는 곡을
0: see.
1: 썼습니다.
0: 그렇군요. Let's move to an island라는 곡인데요. 그러면은, 네, 카메라 조정에 들어갈 것 같고요. 아일랜드로 가면은 약간 진부한 질문인데, Would you take your guitar?
1: Oh,
0: Of course.
1: I was asked about this question before. And I initially said no because I'm a practical person and I felt like there was no need for it. But then I actually think that it is practical to bring your guitar because there's wood, there's strings.
0: 그렇죠.
1: Yeah, and you
0: 이게
1: can use most of it.
0: 그렇죠. 이 땔감으로 쓸수 있으니까
1: 예, 맞아요. 그리고 줄로 막 나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0: 최대한 큰 기타면 좋겠네요. 그렇죠.
1: 맞아요.
0: Okay. Let's get to our second performance by Elaine. Let's move to an island.

0: 와우.
1: 감사합니다.
0: 예스. 와, 멋집니다. 와. One thing that I realized as I am listening to Elaine's singing, 가사가 있고 노래를 알아도 엘레인 씨의 곡은 엘레인 씨의 느낌으로 부르기는 정말 힘들 것
1: 아, 그래요?
0: 같아요.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이긴 한데, 와. She has just such a distinct way of course, singing. 근데 약간 그런 어떤 단어들을 이제 발음하시는 것도 엘레인 씨만의 딱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와, 그게 굉장히 따라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 연마를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
1: Thank you.
0: 드는데.
1: I'll take that
0: 아,
1: compliment.
0: it is a compliment for sure. 따라하고 싶은데 못 따라할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아까 Fallin도 1033님께서 목소리가 굉장히 맺힌 단단한 목소리이기도 하면서 잔잔한 바람 부는 느낌도 나고 너무 좋네요. 예술가를 하실 수밖에 없는 이라고 이렇게
1: 감사합니다.
0: 보내셨습니다. I don't know how to translate that, so I'll just skip. 쿨피스님께서 신께 받은 선물이 크네요. 목소리로 나눌 수밖에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와, Let's move to an island이었는데, I was very pleasantly also surprised by how romantic this song sounds. But at the same time, Elaine is very a practical person. 아까 이 기타 질문.
1: 맞죠,
0: 저는
1: 맞죠.
0: 와 그런 생각을 하실 줄 정말 몰랐는데 very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티스틱 하면 그런 프랙티컬한 거는 포기하게 되거든요. 근데
1: 네.
0: she's got the best of both worlds, artistic and practical. 그러니까 생활력도 강하고 아티스트이시기도 하고 약간 와
1: 티라 그렇습니다.
0: 그렇군요. 아까 여쭤보려던 질문이 we've been talking just about your solo project. But you've been involved with a lot of different drama OST and soundtracks.
1: 그쵸.
0: 많은 그 이제 뭐 미스터 선샤인이라든지 사이코지만 괜찮아 뭐 여러 가지 하셨는데 do you consider being a OST singer entirely different job from singing your own song and producing your own songs?
1: It feels definitely different. Basically, being a singer-songwriter is about singing my own songs and telling my own stories. But being a OST singer, you are basically telling someone else's story, but you have to be convincing, like it's your own. So it's a different.

0: different approach.
1: I see. Do you feel like you're like a hired gun, you know, because they saw a certain quality from you, and then we want you for the soundtrack. So it means that, you know, you are a professional singer in that respect. 근데 그런 respect나 어떤 그런 quality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hire 하신 건데, 하지만 뭐 일레인 씨의 그런 탤런트 자체를 보고 이렇게 한 건데, 그 프로듀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불러야 된다라는
0: 그쵸, 그쵸.
1: 어떤 그게 그런 거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건 없으신가요?
0: 어려움 느끼죠. 왜냐면 보컬적으로 정말 그런 그 기술이 있어야 되기도 하고, 제가 느껴본 적이 없는 감정이나 표현들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되게 챌린지라고 생각하고, 재밌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가려고 해요.
1: I see. You worked a lot with the producer Nam Hae-seung, who is known for, composing a lot of OSTs.
0: 네.
1: 그분이 약간 믿고 맡기는 약간 그런 싱어이신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제 입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감히 뮤즈라고.
1: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막 굉장히 편한, 왜냐하면 OST는 정말 편하게 빨리빨리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될것 같기 때문에 그냥 믿고 맡기는 사람에게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와, 앞으로도 OST 활동도 아마 계속 쭉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죠?
0: 네.
1: 이 라이브 버전이 혹시 더 좋다라는 말씀 혹시 들어보신가요? Because I've before this interview, I've seen a lot of live footages of your songs. 그 온스테이지, 그 네이버 온스테이지도 제가 여러 번은 봤는데, not that I'm saying that your recorded version is not as good, but live version is just so good. 가끔 그럴 적 있잖아요.
0: 그쵸,
1: you
0: 그쵸.
1: have people come to your live concert
0: 네네.
1: and then. 일레인 씨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는 가끔가다가
0: 네.
1: 라이브가 너무 좋아서 리코딩을 찾아보면 아 라이브 때 그 느낌이 아닌데라고 느낄 때 있거든요. Do you hear that sometimes? 라이브 버전이 더 좋아요.
0: 종종 듣습니다.
1: 아, 그 이유가 뭘까요? 본인한테 물어보긴 좀 그런데.
0: 안돼. 전또 이걸 또 되게 테크니컬하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 현장의 분위기가 있고, 그, 이, 가까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소통되는
1: 네.
0: 것도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뮤지션으로서 저는, 뭐, 라이브 할땐 사실 뭐, 이탈이 날 수도 있고,
1: 네.
0: 좀 틀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게전 너무 힘들거든요. 막, 밤에
1: 네네.
0: 이불킥하게 되는 그런 건데,
1: 네네.
0: 오히려 이제 관객분들이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뭔가 그 imperfect한
1: I
0: 거에서
1: see.
0: 오는 그 자연스러움,
1: Right.
0: 네, 그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1: If I can make an assumption about Elaine, is that she doesn't seem to have a stage fright at all. 그러니까 뭐 무대 공포증이 없으실 것 같아요.
0: 저 있는데,
1: 네.
0: Everybody says that.
1: 아,
0: Nobody believes me.
1: 그러니까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There are people. 아, 나 무대 공포증 없어. 근데 노래가 불안해. 그런 분이 있는데, 아, 나 무대 공포증 있어. 근데 노래가 완벽해. I would rather have the latter.
0: 알겠죠, 알겠죠, 알겠죠.
1: 와, 왜냐면 이제 저도 이제 이 라이브 하신 분들 이제 많은 분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정말 이 스테이지 프라이시 전혀 없게 느껴지거든요.
0: 네, 아무도 절 믿지 않습니다. 있어요.
1: But I guess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공연 때 이렇게 실수하신 거를 나중에
0: 네.
1: 굉장히 좀 많이
0: 네,
1: 생각하시고 좀. 그런 편인가요?
0: 네, I'm a perfectionist.
1: 아, 그렇군요. 그러면 연습을 would you consider yourself a person who practice a lot?
0: I actually practice too much. So I try not to. So I don't tire my throat and my voices.
1: Is your practicing 100% singing or do you practice as you play guitar together as you're singing?
0: I actually do it three ways. So vocal solo, guitar solo, and then together.
1: 와,
0: third time.
1: 기타도 놓지 않으시고.
0: 네.
1: 아, 기타를 아, 네. Maybe next time.
0: 아, 네. 다음에 꼭 기타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1: 근데 기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I've always wondered, you sort of compose with your guitar, right? Have you tried the composing with piano?
0: Oh, I actually have. So. The third album is actually songs that are mainly that was mainly composed with piano.
1: Ah, I
0: 왜냐면
1: see.
0: I heard that there are different songs that could come out of different instruments.
1: Where did you hear that?
0: I think it was one of my colleagues.
1: I see.
0: So the songs that I could make with guitar could be completely

0: is different.
1: 아, 일단 기타에서 나올 곡이 다 나왔다고 생각하면은
0: 뭔가 다
1: 피아노로
0: 악기를
1: 가보면
0: 바꿔보는 거죠.
1: 아,
0: 느낌이 다르긴 해요.
1: 그렇군요.
0: 네.
1: 그럼 피아노가에서 나올 곡이 다 나왔으면 이제 다른 뭐 만돌린을 가든지
0: 만돌린이라는 베이스를 가든지 드럼을 가든지.
1: That is so fresh. 진짜 너무 재밌네요. 와, 그런 생각을 또 하시는. Do you sometimes experience like a writer's block?
0: Yeah,
1: 쓰다
0: definitely,
1: 보면은
0: of course.
1: How many songs do you think you have composed so far? 그러니까 발표하지 않은 곡까지 하면은
0: 아,
1: 지금까지
0: 한
1: 한
0: 몇백 되지
1: 몇백
0: 않을까요?
1: 곡이요?
0: 왜냐면 2집 작업할 때 제가 골로 잡았던 게 100곡을 쓰자.
1: 아,
0: 그 중에
1: 그중에
0: 11곡을 추려서 앨범으로 내자.
1: 와, 진짜 워커홀릭이신 것 같아요.
0: 아,
1: 그렇게 보니까.
0: 그런가?
1: 그러면 마지막 곡으로 I
0: 네.
1: have two choices. 왜냐면 3집 앨범을 계속 들었는데 How Good and The Coffee and Cigarette, which is actually from the second album released in
0: 맞아요.
1: 2022. 그래서 두 곡을 남겨놓고 있는데 I'll just leave it up to you. 어떤 곡을 저도 틀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됐거든요.
0: What are you in mood for? Something more upbeat or something more autumn-like?
1: Autumn-like.
0: Okay, let's go with coffee and
1: Coffee and
0: cigarettes.
1: cigarette.
0: Yeah.
1: I thought the other way around. 아까 그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Okay, got it. 그러면은 Coffee and Cigarettes from your 2022 second album.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0: 아이,
1: 감사드리고요. I had a
0: 감사합니다.
1: blast, 정말. I had the privilege to listen to your singing so up close, so intimate. 너무 저만 이렇게 들어도 되는 건지 정말 죄송하게 느껴질 정도였는데. Again, thanks for being here.
0: Thank you for having me.
1: 휴일도 재밌게 지내시고요.
0: 아,
1: Best of
0: 네.
1: luck to you. And 공연 활동도 또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그러면 같이 인사 나누면서 일레인 씨의 Coffee and Cigarettes 들으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한강도 있고
1: 떡볶이도 있고
0: K-POP도 있고
1: 우리 프로의
0: 탑핑도 있고
1: 헤이도 있지.
0: 저리 쉬 쇼아 워라이라.

0: 首尔学习官网 slearn.seoul.go.kr
1: 智慧首尔，获得最新生活小贴士，尽在 TBS EFM 101.3。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 우리 선셋 모닝그룹어. 와우, 생방송 모닝그룹이다. 우리 썸머 누나랑 기움둥이 티봉이랑 와우, 너무너무 좋아요. 와우. And sunset moningoober, I expect you to make that kind of reaction all time long during this live broadcast, okay? 여러분들 이제 듣는 내내 솔직하게 그냥 막 웃기도 하고 와 하기도 하고 좀 그런 리액션이 넘쳐나는 두 시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잠을 좀잘 주무셨나요? Did you guys have a good night's sleep? It is the middle of the week, so I hope you survived today really well after having a good night's sleep. 이잠잘 자는 게 요즘 너무 중요하다는 거를 제가 뼈저리게 느끼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컨디션이 정말 이 잠을 얼마나 잤는지, 잘 잤는지에 따라서 되게 달라요. So your whole entire condition for the rest of your day is determined by how well you slept. 저는 어제 좀잘 잤는데요. I've been really busy lately. 굉장히 좀 바빴어요. 요즘에 이런 거 저런 거막 준비하고 하느냐고. 근데도 이 모닝그룹 시간 너무 소중하니까 이 시간만을 위해서 열심히 체력 관리하고 운동도 하고 그랬습니다. Actually, I had a rather intense workout yesterday. I did an hour of vinyasa yoga yesterday. And I was sweating like crazy. 요가하면서 간만에 그렇게 땀을 뚝뚝 흘리면서 한 거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날이 좀 쌀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막 땀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So at the very end part of yoga, you just basically lie down on the mat and do a little bit of meditation, right? Yeah, and I got up and then I've noticed that the whole entire yoga mat got super wet. 어떻게 하면 이 요가 매트가 제몸 모양대로 이렇게 땀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좀 뿌듯했어요. It felt good. It was our hard workout, but it felt really good at the end of the day. Anyways, Morning Groover, enough about me. I want to hear about you. 여러분들의 소식이 좀 궁금하거든요. 제 얘기는 그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문자번호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는 문자번호 #1013으로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오늘도 부탁드릴게요. Morning, Groovers. Let's now move on. We have a busy day, so let's go ahead and move on to MG Q&A.

Let's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It seems like we always talk about the good things that we do to ourselves.We talk about eating healthy. We talk about our habits of working out for the sake of our health and everything. But we don't really get to talk about the things that are really not good for our health. So today I came up with this question. 내가 하는 것 중에서 몸에 안 좋은 것. 오늘은 좀 솔직하게 털어놓는 시간입니다. So what is one thing you do that you know isn't good for your health? Okay. 맨날 몸 좋은 얘기, 몸에 좋은 거 먹는 거 이런 거 얘기를 우리가 했잖아요. 오늘은 그냥 솔직하게 그냥 아, 나 사실 요즘에 이거 하는데 이거 몸에 안 좋은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이렇게 좀 솔직하게 털어놓는 시간 가져보려고 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For me, I'm a 라면 lover. 라면이 건강에 안 좋은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라면이 주기적으로 땡기는데. So I think one of my unhealthy habits is that I have 라면 about like 2 to 3 times a week. 일주일에 라면 두세 개 정도 먹는 거. 많이 먹는 건가요? 많이 먹지 않는 건가요?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건가요? 라면에 일주일에 먹을 수 있죠, 그 정도는. 예. 네. 아, 모르세요? 아 근데 라면을 잘 안 드시는 분들은 1년에 뭐 한 두세 개 정도밖에 안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So I was really really surprised. It's my soul food. I love it. And I'm always craving for it. And I know that it's not healthy. 이게 진짜 근데 안 건강한가 솔직히 의심이기는 해요. 라면이 왜 안 건강해요? 뭐 계란도 들어가는데? 뭐 어찌됐건 제 그나마 좀 안 건강한 습관 중에 하나랄까요? And to be honest, I rarely eat vegetables. 야채를 좀 이렇게 잘 먹는 편이 아니에요, 제가. 어디 뷔페를 가거나 아니면 어디 파스타집 같은 데 가서 샐러드 시키자 그러면 제가 표정이 좀 어두워져요. 샐러드 말고 다른 사이드 먹으면 안 될까? 막 이러면서. 예, 샐러드를 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런 나쁜 습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모닝그루버들은 좀 몸에 안 좋은 습관 어떤 거 실천하고 계세요? 우리 박은희 팀장님은 꽤나 뭐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맵고 짜고 자극적인 그런 음식들을 많이 좋아하십니다. 몸에는 안 좋을 수 있어도 정신 건강엔 좋으니까요. 여러분들 Let me know about those things that you know that isn't good for your health. 문자번호 샵1013으로 솔직하게 남겨주시면 이따 소개해드릴게요. Let's have a listen to Keen. Everybody's changing.

So who else is here? 누가 또 오셨을까? 우리 펭귄 킬러 모닝 그루버 안녕하세요. 별초론자 모닝 그루버 안녕하세요. Welcome to the program. This is Morning Groove that you're listening to. 너무너무 재밌죠? 즐겁죠? Okay,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건강하지 않은 습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할게요. So from now on, I'm going to find out some of the unhealthy habits you guys have. Okay, 우리 호박맨 모닝그룹업께서 답을 주셨는데요. 저는 고기 러버라서 건강을 위해서는 고기를 좀 줄이라고 와이프가 그러네요라고 해주셨습니다. So I guess one of your habits is that you eat too much meat because your wife is telling you to reduce and cut down on meat just a little bit. 고기를 얼마나 드시길래? 네, 단백질 섭취 좋은 거 아닌가? 고기? 이거를 뭔가 고기만 드시는 것보다는 뭔가를 곁들여 드시고 이렇게 좀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하기는 하죠. 맞아요. 한 가지 음식만 좀 집중적으로 먹는 것보다는 골고루 항상 건강하게 먹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건강한 습관 같아요. Ben Sparrow says, "Honestly, I consume too much processed meat, more than 300 grams per week, although health scientists advise against it. And I would indulge more in high quality meat, red meat like Wagyu, if it were more affordable." I know, yeah, it's always better to have a high quality meat, like a pure meat, right? Instead of those suteng kind of meat, right? But I also heard that it actually contains high amount of proteins. 저 깜짝 놀란 게그 통조림, 스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돼지고기가 되게 많이 들어있대요, 함량이. 저 놀랐습니다. 제 주변에 돼지고기를 못 먹는 친구가 하나 있거든요. 스팅을 못 드신대요. So I told her, "It's all flowers, it's fake meat." 막 이랬는데, 아니라고. 자, 이거 먹고 진짜 알러지 반응 올라와서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좀맘 놓고 먹어도 되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짜잖아요. 별로 좋진 않죠. You know, it's always about that natrium, that, you know, salt.

amount of salt that is inside that canned meat, right? 우리 얼짱님께서는요, Good morning! 저는 물을 잘 안 마셔요. 하루에 2리터는 마셔야 된다고 하지만 하루에 한 잔에서 두 잔 겨우 마셔요. The Rolling Stones의 Beast of Burden 노래 듣고 싶다고 신청을 해주셨는데 Isn't it really hard to drink water every single day? Like every single day. We're not hippos, right? 우리가 무슨 하마도 아니고 어떻게 매일매일 그렇게 꿀꺽꿀꺽 물을 마셔야 되는지. 예, 솔직히 저도 물 잘 안 땡겨요. 그냥 안 마시고 싶고 커피는 또 물이 아니래요. They say that coffee is not water, so you have to actually provide extra amount of water once you drink coffee because that's gonna make your whole moisture evaporate or something.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 몸에는 2리터 정도의 물을 매일매일매일 넣어줘야 된다라는 점. 근데 이런 분들은 또 장점이 화장실을 자주 안 간다는 거. 이건 괜찮지 않나요? 근데 물을 하루에 뭐 2리터까지는 아니어도 뭐 한두 잔씩 좀 늘려가시는 거. 이게 물 잘 못 드시는 분들은 뭘 타드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별로 안 좋대요. 그냥 물을 마시라고 하더라고요. 물 마시는 거 뭐 이렇게 힘들지 않든다면 뭔가 내가 좀 힘이 닿는 선 안에서 한두 잔씩 좀 늘려가시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드실 때 물을 더 많이 많이 드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Alright, keep letting me know, morning groovers. 문자번호 샵1013으로 계속해서 내가 하는 것 중에 몸에 안 좋은 습관 알려주세요. This song is for our 얼짱님, Rolling Stones, Beast of Burden.

아파서 완전 배불러요. 그래서 정말 정말 가끔 먹어요. 특히 스트레스 받을 때요. I eat a lot of ice cream and there is also 미숫가루, which is roasted grain shake, I believe. It's really delicious, but because it is super high in sugar, it leaves you completely full. So I only have it from time to time whenever I'm really, really stressed out. 자, 여러분들, 제가 궁금한 게, 뭐, 건강에 안 좋은 거를 가끔씩 먹어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거를 먹어요. 그래서 먹고 나서 스트레스 좀 풀렸어요. 이게 과연 건강하지 않은 음식일까요? 어쨌든, 네, 뭔가 멘탈이 좋아진 거잖아요. 이걸 먹고 나서. You felt good. You felt better. You felt good right after that. So, does that make this kind of food a bad food? 그러게. 근데 이게 봐봐요. 메시지에서 그래서 정말 정말 가끔 먹어요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가끔인지 뭐 가끔 한 이틀에 한 번? 이 기준이 좀 모호하다는 점. So you only have that for sometimes, but you know, like who knows, like how frequently you be having these kind of food. 이런 게 진짜 맛있기는 해요. 그쵸? 저도 미숫가루 진짜 좋아하는데 미숫가루 여러분들은 우유 파세요? 물 파세요? 물을 타 드시는 분들 그리고 우유와 이렇게 섞어가지고 쉐킷쉐킷 해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For me, I would prefer to have 미숫가루 roasted grain mixed with milk and just a little bit of sugar. 이게 막 저희 엄마가 예전에 타주실 때 건강하라고 설탕 대신에 꿀을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그럼 기가 막히게 제가 바로 알았죠. 아 이거 꿀 들어간 거야? 막 이러면서 이게 설탕을 넣어야 맛있거든요. 쉐킷쉐킷 해가지고 저는 그래서 우유파입니다. 여러분들은 물 섞어 드시는 거 좋아하시나요? For those who like to have water with roasted grain mixed together as a shake, 그런 경우에는요. 큰 대에다가 얼음 동동 띄워가지고 이렇게 갈색빛 커피빛깔 나는 그런 미숫가루를 만들어 먹는 그 맛이 있거든요. 오랜만에 먹어보고 싶네요. Our lazy Groover 3998 Morning Groover says, "Good morning, Summer PD님, all listeners. I love what you would call junk food, burgers, chicken, and things like that. I probably eat it at least once or twice a week. The worse it is for you, the better it tastes." That is my quote of the day. 유유.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메시지인가요? Yeah, those food are good food because it makes you happy, right? 뭐, 왜 이렇게 건강한 거안 먹어? 라고 얘기하지만, 나 먹으면 너무 행복한단 말이에요. 그죠? Burgers, chicken, and stuff. 근데 햄버거가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인지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I think it's quite debatable to decide whether burgers are junk food and bad food because it's got a little bit of everything. It's got protein, it's got vegetables, it's got a little bit of carbs and everything. So it's not that bad after all. 뭐 감칠한 먹으면 또 이제 뭐 콜라랑 먹으면 그때 안 좋아지는 거지. 솔직히 버거 자체는 샌드위치 아닌가요? 그죠? 아, 이게 뭔가 점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놓고 반박하는 그런 패턴이 생겨버렸네. 반박하지 않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 건강하게 먹어요. 짱 모닝 그루버, 굿모닝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밥 말고 빵 먹기요. 빵배가 따로 있나 봐요.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도 빵이 계속 들어가요. So it looks like I have some extra space for bread because I eat way too much bread, more than actual meal. So right after meal, I would have bread too. 이게 빵 진짜 빵순이 빵돌이들 진짜 이렇게 습관적으로 빵을 쌓아두고 이렇게 드시는데 이거 중독이에요, 중독 진짜. 아 진짜 저도 이랬다니까요, 여러분들. 뭐안 보기는 안 그래 보이죠? 저빵 진짜 쌓아놓고 먹었었어요. I used to stack up breads and have different kinds all for myself. 커피만 있으면 무한대로 들어가지 막 이러면서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안 먹다 보니까 진짜 여러분 진짜 안 땡겨요. I know like somebody's looking at me outside the studio. I guess she's thinking that it's really hard to believe. 굉장히 믿기 어려워하시고 저게 맞나 이렇게 되게 의심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 진짜예요. 빵을 안 먹고 좀 거리를 두다 보면요. 진짜 안 땡긴다니까요. 막 심지어 빵 냄새를 맡아도 별로 안 땡겨요. 이렇게 길 지나가다가 빵집 지나가면은 냄새 막 이러면서 이끌려 들어가서 눈누난나 무슨 빵을 살까 막 이러잖아요. Yeah, I don't do that. 저는 그래서 빵보다는 밥. I have a lot of rice. 밥을 되게 한두 그릇 정도는 먹는 것 같아요. 밥을 든든하게 먹는다. 어쨌든 여러분들 어떤 건강하지 않는 습관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let me know. Let me know about those unhealthy habits that you have. Share it. Don't be shy.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는 문자 보내주시고요.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보이는 라디오 시청하고 계시면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We have a song request from 짱 Morning Groover. 오늘은요, 휘트니 휴스턴 누님이 부르신 노래 들을 수 있나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Okay, so this is Whitney Houston with I Wanna Dance With Somebody.

0: a lovely.
1: That was the Beatles with I'm So Tired, requested by Penguin Killer Morning Groover, who said, 저는 잠을 너무 안 자서 문제입니다. 6시간 자는 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만성 피로, 육체 피로. So I barely get any sleep these days. I don't think I have any days where I get to sleep for more than 6 hours, so I'm tired all the time. 이게 잠을 안 주무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못 주무시는 거예요? Is that you making efforts but not being able to sleep? Are you having like some trouble sleeping?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잠을 만약에 자고 싶어도 못 주무신다 싶으시면은 또 시작했어. 약팔 있어 뭐 마그네슘 드세요. 이거 진짜 도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 번만 제가 벌써 여러 명에게 전파를 했습니다. 이 마그네슘 말이에요. 뭐 브랜드는 그냥 나에게 맞는 브랜드 드시면 되시고요. 제가 벌써 제 주변에 한 3명한테 전파를 했는데 그래도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보통 마그네슘 하면 눈 떨리는 것 때문에 먹는다고는 하는데 이게 사실 깊은 수면에도 도움이 되고요. 변비에도 도움이 된대요. So it helps you have a good night's sleep and also it's good for constipation. A little bit of information right there. 예, 그리고 근데 사람이 막 이런 걸 다 떠나서 마그네슘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막 생각이 많고 스트레스 받으면 잠이 더 안 와요. 아, 진짜. 그래서 머리를 좀 비우고 좀 그런 시간 차분하게 머리를 좀 비워내는 그런 시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테테파파 모닝그룹어, 잠이 들기 전에 어두운 곳에서 핸드폰으로 웹툰 보는 나쁜 습관이 있어요. 건강하지 않은 습관. 출근길에 아들 잠깐 차를 태워주는데 라디오에 사연이 나오니 너무 좋아해요. 신청곡은 부석순의 A Fighting Hair. Okay, so watching webtoons in the middle of the night in the dark with your phone.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누워서 핸드폰 보는 거 오케이예요. 근데 왜 불을 안 켜고 보시는 거예요? 불을 끄고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불 끄고 웹툰 왜 보는 거예요, 박은희 팀장님? 아, 나중에 불 끄기 귀찮아서 잠들 때 제가 한 15년 전에 라식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시력이 1.5였는데 아직도 양쪽 다시 1.5예요. 근데 비결이 제가 느끼기에는 철저하게 이걸 지켰어요. 정말 어두울 때도 핸드폰을 보면 안 된다고 이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때 선생님한테 이것만은 제가 철저하게 지켜서 아직도 1.5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So I'm maintaining a good eyesight after 15 years of having LASIK surgery by not looking at my phone in the dark. 무조건 불을 다 켭니다. 근데 이거 귀찮잖아요. 잠 그냥 스르륵 들고 싶은데 요즘에는 입으로 불 끄던데요. 뭐 누구야 불 꺼줘 이렇게 뭐 AI 뭐 이런 거한테 얘기하면 불 꺼주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 집에 갔는데 다 그거를 붙여놨더라고요. 제 친구는 침대에서 밥도 먹고 불도 입으로 끄고 그래서 제가 무슨 환자 침대냐고 물어봤었는데 요즘에는 everything's, you know, so much convenient and easier.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아니면 무드등 같은 거라도 좀 켜두시는 게 이게 어둠 속에서 보는 게 뭔가 저는 처음에는 아 영화관 분위기를 만들려고 그랬나 싶은데 그냥 불 끄기 귀찮은 거더라고요. 대부분의 이유는. But anyways, morning groupers, keep letting me know about your unhealthy habits. 몸에 안 좋은 습관 어떤 것들을 실천하고 계신지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This song is for 테테 파파 부석순 featuring 이영지 Fighting 해야지.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Welcome back, everyone. It is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r already. 벌써부터 Morning Groover 두 번째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Okay, so let's get back to your messages. 저한테 오늘 어떤 메시지 보내주셨는지 We're talking about your unhealthy habits. 건강하지 않은 습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쭤봤는데 서비 모닝 그룹어 굿모닝 라면이요 하이파이브 There you go 라면 나왔네 아, 또 라면 러버로서 너무 반가워요 우리 서비 모닝 그룹어 일주일에 라면 몇 개 드시나요? 저 나름 근데 라면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많으면 세 번 네 번도 먹는데요 그래도 하루에 막 두 개씩 먹고 이러진 않아요 여러분들 양심적으로 So I only have it for one meal a day I don't have it like for lunch and also for dinner 뭐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라면 먹고 싶다. 컵라면 좋아하세요? 끓이는 라면 좋아하세요? 저는 완전 끓이는 라면 파거든요. 하진 모닝 그룹어. 굿모닝. 저는 아침 빈속에 봉지 커피 마시게요. 일단 사람이 하루를 버텨내려면 커피부터 이렇게 좀 때려 넣어야 되거든요. 그 마음 알죠?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빈속에 커피 마시지 마세요. Never have coffee on your empty stomach because it's not good for your stomach. 뭐 위가 뭐 산이 분비가 된다 이러는데 아 진짜 커피 솔직히 이렇게 마셔야 정신 차리지 않나요? And you're not even that hungry during the morning. 아침에 배가 고프면 또 얼마나 고프겠어요. 일단 커피부터가 땡기는 건데 커피를 마시려면 뭘 먹어야 하는 거 아, 참 불편해요. Benny Morning Groover. Good morning. It is the unbalanced amount of food that I ate, so I have to cut some snacks and etc. So I guess you like to snack out on different things apart from your meals. 이게 근데 가끔씩 에너지 딸려가지고 간식 먹고 이런 거 필요하지 않나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해를 못했었어요. I really couldn't understand why my parents would always snack out, especially when traveling. 여행 갈 때 무슨 간식을 이렇게 막 바리바리 쌓아가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정도 이제 되니까 아 이게 결국에는 에너지 보충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때는 그런 거 안 먹고 팔팔팔 잘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저조차도 이제 뭔가를 싸가기 시작을 했어요. 역시 어른들은 진리입니다. Adults are so well prepared, right? They know exactly what's going to happen, so they're always prepared in advance, preparing all these different kind of snacks to survive the day. 우리 모닝그루버들 건강하지 않은 습관 계속해서 고백해 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우리 배송 반장님께서 신청곡을 보내주셨어요. 굿모닝입니다. 가을가을한 날씨에는 발라드 한 곡 좋을 듯 싶은 마음에 이현우의 요즘 너는 신청합니다.

그럼요, 그럼요. 가을 하면은 발라드 진짜 그냥 이만큼 들어줘야 되거든요. You know, it is like the perfect season for ballad songs. So we're gonna start that off by listening to 배송 반장님's song request, 이현우, 요즘 너는.

Take a look at this unconditional love. 네가 어디에 있든 어떤 사람이든 너가 나를 사랑하기만 한다면 I will love you. As long as you love me. Don't care who you are, where you're from, right? 나를 사랑하기만 해줘. 아주 직관적이고 로맨틱한 가사죠. We have some answers. 108163 Morning Groover says 정답은요. As long as you love me입니다. 둘째 학교 갈 준비 중인데요. 오늘은 지각을 안 해야 하는데 핫둘 열심히 또 뛰고 아침을 분주하게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So look at you getting your own workout done this morning. The answer was As Long As You Love Me by a Backstreet Boys. 뒷골목 오빠들이라고 우리 민준 리나맘님께서 뒷골목 오빠들 너무 좋아요라고 해주셨네요. 학교 다니면서 MP3에 담아서 매일 아침마다 들었어요. 할리우드 연예계 소식 게 관심이 많아서 매일같이 팝송만 들었던 그 시절이 그리워요. So you remember those back in the early 90s? No, the late 90s and early 2000s, where you had to download all these songs on your MP3 player. 소리바다 이런 거 많이 썼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이제 파란 색깔 소리바다에다가 받아가지고 MP3에 또 담고 소중한 곡한땀한땀 가사집을 보면서 들었던 그런 기억 저도 있거든요. Yeah, Hollywood news was so interesting back then. These days we don't really care. I mean, some of you still do, but then it was really different. 굉장히 뭔가 색다르고 신비롭고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저는 페리스 힐튼 소식 보는 거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3대 아이돌이 있죠. 뒷골목 오빠들, Backstreet Boys, NSYNC, Westlife. 굉장히 또 어떤 3대 미국 아이돌 OPPA들이었어요. 우리 얼짱님께서 비몽사몽한 아침에 정답을 보내봅니다. As long as you love me 정답이고요. 저는 당시 블루를 좋아했어요. One Love 신청해. I totally left out blue. 맞네. 4대 아이돌이

Backstreet Boys네요. 가사와 목소리는 언매칭되는 BSB 노래 나오니 Backstreet Boys 노래 나오니까 NSYNC의 Bye Bye Bye 신청합니다. 다들 난리 났어요. 이 신청곡 경쟁 어떡하실 건데요. So this is obviously a big competition. A lot of you guys requesting songs from the early idol groups. 좋아요. 어떤 걸 틀어드릴지 우리 DJ Bon님께서 밖에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So she is going to decide which songs that she's gonna play for you guys. 기다려주시고요. 우리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어, 포포드 모닝 그룹어도 As long as you love me, Backstreet Boys라고 정답 깔끔하게 보내주셨습니다. So which one was your favorite idol groups back then? 우리 모닝 그룹어들 다들 기억나시잖아요. Backstreet, NSYNC, Westlife, and Blue. 저는 조금 웨스트라이프랑 블루 세대에 가깝다고 볼수 있어요. 이 엔싱크랑 백스트리트 보이즈가 조금 더 일찍 나오시지 않았나요? 이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아이돌 그룹들이 막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 생각에는 이 웨스트라이프가 정점을 찍고 잠잠하다가 yeah, it got a little settled. 아, 그또 있잖아요. New Kids on the Block. 아, 그분들이 이제 더 이제 예전 시초인 거죠. 그 맞아요. 여러분들, 아이돌의 역사는 정말 재밌습니다. New Kids 오빠들이 이제 먼저 나오고 and then later on, I guess like an idol band became more popular. 그래서 뭐 One Direction 이제 나오고 막 이랬는데 그건 또 한참 지난 후니까. So I feel more close to Westlife and 그 뭐지? 블루. 블루 되게 좋아했었어요. 블루 노래는 한 다섯 곡 정도는 진짜 따라 부를 수 있어요. 다음에 노래방에서 한번 틀어드릴까요? 저만 신나려나? But anyways, those were the good old times. 우리 리암 니슨께서 굉장히 어렵게 읽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despite how hard it was to listen to Liam Neeson reading out the lyrics, you guys did a fabulous job to come up with the answer. 역시 우리 모닝 그룹어들께서는 music expert, 정말 음악 전문가이십니다. 우리 DJ 버님께서 칭찬하실 정도면은 여러분들 인정받으신 거예요. So, morning groovers, that is it for today's segment.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 시간 동안 내가 일상 속에서 하고 있는 운동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정도면 운동 아니야 싶은 것들 사연 보내주시면 조금 이따가 소개해 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고요. Let me know about an activity that you insist counts as a workout. So we had two song requests, and looks like our DJ Ba has decided to play this particular song for our morning groovers. 과연 어떤 노래를 틀어드릴까요? 고민을 하시다가 이 노래 틀어드리기로 하셨습니다. So this song is for 얼짱님께서 신청하신 Blue with One Love.

And back to nice cozy time with our morning groovers. Ooh, suddenly this word cozy kind of suits now, right? Because of the changing weather. Marco Polo says, "Good morning, 출석해요. 오늘도 파이팅!" 이라고 파이팅 외쳐주시고 가신 Marco Polo 모닝 그루버도 오늘 파이팅 하시고요. Okay, so back to today's topic about your unhealthy habits. 건강하지 않은 나의 습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더 읽어볼게요. 대화사랑 모닝그룹께서 근무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잘 못하는 거요. 실수가 생기더라도 기한 안에 후다닥 처리를 해야 되는데 쓸데없이 꼼꼼하게 들여다보느라 어깨가 막 뭉쳐요. So, 대화사랑 모닝 그루버 is a type of a person who is really focused on details. So, because they don't want to make any mistakes, they would always look over and over so that they can come up with the perfect result. Although 대화사랑 모닝 그루버 wants to work quicker. 이거는 조금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상사라면, 그러니까 제가 성격 급한 거는 맞는데요. 그래도 실수 없이 꼼꼼하게 된 프로젝트를 더 선호할 것 같아요. 빨리 한다고 능사는 아니더라고요. 빨리빨리 하면은 좀 의심하게 돼요. 이걸 왜 이렇게 빨리 했지? 실수한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좀 의심이 되기 때문에. 그니까 주변에서 빨리빨리 하는 사람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빨리빨리 하지? 진짜 날다람쥐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수 투성일 거예요, 아마. 우리 대화사랑 같은 모닝그룹께서 꼼꼼하게 들여다보시고 실수는 없는지 더블 체크하고 이런 과정이 요즘 시대에는 더 필요한 겁니다. You know, when speed is, really important these days, when everything's becoming so fast and quick and speedy, we need a person like 대화사랑 모닝그룹 who is all about the details. 이런 분들이 계셔야 요즘 생활에 조금 더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루버. 저는 가끔씩 휴대폰 손에 많이 들고 사용한 날 손목과 손가락이 아파요. 휴대폰 사용 시간을 좀더 줄여야 돼요. I know, like indeed, looking at our smartphones way too much is definitely considered one of our unhealthy habits for sure. It's not good for our hand, our wrists, it's not good for our brain, it's not good for our eyes. 그럼 도대체 뭐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 핸드폰을 들고 있는 거. 잠깐의 그런 지루함을 달래주는 것? 그 와중에 내 시력도 안 좋아지고, 내 뇌도 안 좋다고 하고, 손목도 아프고, 벽돌을 들고 있는 거니까요. 오랫동안 들고 있으면. 나는 단순히 지루하지 않기 위해서 그 나쁜 거를 우리는 몸에 하고 있는 겁니다. Just because we want to escape from that boredom, we're doing this bad stuff for our body just by looking at our phones. Can you guys believe that? 가끔 그런 낭만 좀 그립지 않나요? 뭐 이제 예전에 90년대 때 지하철 타면 그 누구도 핸드폰 보지 않고 멍 때리는 사람도 있고 책 보는 사람도 있고 에헴 이러면서 신문 보는 사람도 있고 신문을 다 보면요. 그걸 위에다가 툭 던져가지고 위에 선반에다가 꼬리 나는 사람도 있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핸드폰과 함께할 수밖에 없는 이 삶. You know, our life has become inevitable without sticking our bodies on our smartphones. How silly is that? Anyways, 우리 체육부장님께서 굿모닝입니다. 어제 오늘 아이들 운동회로 학교로 출근합니다. 요새는 학년별로 운동회 하는 거 아세요? 심지어 1학년, 3학년, 5학년, 1학기 화수목, 그리고 2, 4, 6학년은 2학기 화수목, 이런 식으로요. 아이들 운동회에서도 항상 부모 참여 시간에 나가는 나란 여자, 계주 나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씨야의 Unstoppable 신청해 보아요. 우선, 우리 체육부장님, 아드님들, 파이팅입니다.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뛰길 바랄게요. Make the best effort ever on your run today because summer emo, not emo, auntie emo is cheering for you. Okay? 썸머 이모가 응원하니까 열심히 열심히 뛰시고 아이들 입장에서 너무 좋죠. If they see their moms participate all the time, like it'll be their pride.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우리 엄마 항상 나와주고. 그래서 우리 체육부장님 정말 멋진 엄마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파이팅 넘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응원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바로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See ya, Unstoppable.

That was Keila Settle with This Is Me. 행복만 모닝그룹업께서 방금 들은 이 노래 어디에 나왔던 노래이죠? This Is Me by Keila Settle is the soundtrack of The Greatest Showman that was released back in 2017. 위대한 쇼맨 사운드 트랙이죠. 행복만 모닝그룹업. I hope this information helped you. Okay, so Lazy Groover said about their unhealthy habits. I drink cold water year-round, no matter the season. I have heard it's not good for you, and apparently you're supposed to drink lukewarm water first thing in the morning. But I still gulp down cold water instead. 물 마시는 것도 쉽지 않지만 미온수 마시기는 더 어렵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것도 진짜 습관이에요. 저는 오히려 차가운 물을 이제 못 마시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친구들이 막 할머니 아니야? 막 이러면서 또 진짜 이상하다 이렇게 놀리는데 헉, 결국에는 나 혼자 건강해지는걸? 이게 찬물을 안 마시다 보면은 그 뭔가 약해지는 건가? 모르겠어요. 찬물 먹으면 아차! 이러면서 놀라게 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갈증에는 무조건 찬물을 이렇게 원샷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눈 딱 감고 몇 날 며칠 하다 보니까 또 의외로 나쁘지 않더라고요. 찬물은 오히려 누가 주면은 아유 너무 차가운데 하면서 미온수를 받아올 정도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So you really have to get your body just accustomed to that new pattern. 근데 물을 안 마시는 것보다 찬물이라도 마시는 게 좋은 건가요? 아, 잘 모르겠네요. 건강 너무 어려워요. 초롱초롱 모닝그룹어 초롱초롱 출첵합니다. 저도 빈속에 커피 마시기 쓰고 있었는데 비슷한 분들이 많으시네요. 저는 빈속에 라떼 마십니다. 여기에 주말이면은 밥을 먹자마자 바로 누워버리기요. 안 좋은 것들은 다 하고 있네요. No wonder why we didn't get this message earlier. Lying down right after you having a meal, you know, enjoying that little food coma. And it feels good. 솔직히 눕고 바로 누워야 진짜 행복하고 편안하고 너무 좋지 않나요? 먹으면 일단 눕고 싶은데 그걸 왜 못 눕습니까? 그죠? 근데 빈속에 커피 마실 때 라떼는 그나마 괜찮지 않은가요? 약간 생커피가 아니라서. 근데 또 우유 빈속에 마시는 거 되게 안 좋대요. 그게 그거겠네요. 여러분들 다 스스로 아셨으니까 Now that you know, now that you had a chance to reflect upon yourself, get healthy. Get back to that healthy routine. 여러분들 건강한 그런 습관 다시 기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잔소리는 여기까지고요.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 Morning Groove today, everyone. I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on Friday at 7 a.m. for another live broadcast.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코피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코피 한잔하래요. Paul Kim. This has been Summer.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I'm keeping an eye on all the messages. So please come in and say hello. 청취자님들과의 소통을 위한 여러 가지 채널이 열려져 있는데요. 카카오 오픈 채팅방. 그리고 또 유튜브에서 TBS EFM 라이브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실시간 스트리밍 하고 있습니다. Which is only for the morning live broadcast. 아침 생방 프로그램에만 유튜브 스트리밍은 해당이 됩니다. If you missed our show, there are a couple of ways you can listen to it again. We have reruns. First one at 6 p.m. and the second one at 2 a.m. the morning after. And also we have a 다시 보기 or 다시 듣기 channel on YouTube. If you can just search TBS EFM archive on YouTube, we have a lot of stuff that you can check out. You know, 다시 보기, 다시 듣기, and also short, you know, shorts and reels and highlights 영상들. Please join us there and subscribe to our channel as well. 오늘 3, 4부에서는 특별한 게스트를 모실 예정입니다. In part 3 and 4 of the show today, we have a very special guest joining us. 싱어송라이터 일레인 씨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 한글날 휴일을 앞둔 여러분들에게 아주 멋진 선물이 될 그런 시간일 것 같습니다. So we'll be spending some time with the singer-songwriter Elaine and with the Hangul holiday looming, I think it will be a wonderful gift for all of our listeners. 그래서 일레인 씨를 기다리면서 한 시간 동안 무슨 이야기를 할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내일이 한글 날이잖아요, 그죠? And another extended break. 참 10월 달에는 쉬는 날이 참 많아서 좋네요, 그죠? It feels like Friday today has that Friday vibe today because most of us will be taking a day off tomorrow, including our program as well.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까? 한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요즘 또 신생아들 보면은 한글 이름을 짓는 또 트렌드가 있더라고요. I think you might have noticed this trend of giving newborn babies a beautiful Korean names using, you know, just true native Korean words. 근데 한글 이름을 보면 한글 이름을 지으면 상당한 어떤 상상력과 창작력이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Because if you use the Chinese character names, I think, you know, choices are rather not so, you know, wide. I wouldn't say limited. 하지만 이제 한자 이름은 어느 정도 많이 쓰여져 있고, 그죠?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한글 이름은 좀 그렇게 많은 이름이 있는 건 아니니까 많은 이름이 있지만 but it's sort of like a wide open kind of you can be really creative with your Korean name. 지금까지 안 쓰여진 그런 이름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약간의 블루오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글 이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Those Korean names take quite a bit of imagination and creativity, and there are so many beautiful ones out there. And I came across this social media post asking people to share their favorite Korean names. 아름다운 한글 이름, 한글 이름이 아니라 뭐 또 한국어 이름 어떤 게 있는지 사람들이 이제 그런 포스팅을 하는 것을 봤는데 굉장히 예쁜 이름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했습니다. And I thought of a few famous names actually. 한글 순수 한글 이름으로 아주 멋진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연예인들 유명한 분들 한번 찾아봤는데요. 금난세 지휘자 아시죠? 금난세. 저는 예명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I guess apparently it is his name. 난세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하늘을 나는 새라는 순 우리말이라고 합니다. I was assuming that it is might have some other meaning, right? But it is what it is. Flying birds. 너무 멋있죠. 금난새. 하늘을 나는 새. Flying birds. That's your name. Sort of, you have to sort of live by your name.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으면 또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나요? How about this one? Celebrity 이하니. 이하니 씨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읽을 때는 그냥 하니라고 읽는데 way you write it is 하니, right? 하니.

한의 바람, 한의 바람이라는 단어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서쪽에서 고기를 몰아오는 이로운 바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Rather very unique meaning behind it. 그냥 그 무슨 의미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런 의미가 있었군요. 서쪽에서 고기를 몰아오는 이로운 바람. Beneficial wind from the west that brings fish toward the shore. 그러니까 물고기들을 많이 잡을 수 있게 이쪽으로 물고기를 몰아오는 이로운 바람이라고 합니다. 하니. 이하니. 멋있네요. 그죠? 이 걸그룹 마마무의 문별 씨 있잖아요. 원래 본명이 문별이라고 합니다. 문별도 이쁘지만 문별이도 상당히 이쁘네요. 그죠? 태어난 날 유난히 많은 별이 반짝반짝해서 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하는데 와 문별 별이 별이라는 이름은 주위에서도 좀 있긴 한데 참 한글 이름으로서 너무 예쁜 이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I mean especially the aspiration behind the naming. She was given the name 별 because star because an unusually large number of stars were twinkling on the day she was born. 스타가 되라는 어떤 그런 네이밍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시는 멋진 아름다운 한국 이름 한글 이름이어도 좋고요. 아니면 한자 이름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이름을 알고 계시는지 이런 이야기 하면서 우리 일레인 씨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프린스다라는 노래를 한 형님이 계시죠. Prince입니다. My name is Prince.

0: name is Prince.
1: My name is Prince. Funny thing though, right? If you know the history of, you know, Prince, right? He was involved in some sort of a dispute with one of the record companies, right? So he stopped calling himself Prince.
2: 뭔가 약간 레코드 회사와의 어떤 그런 뭔가 있었어요, 문제가.
1: So he called himself an artist formerly known as Prince. For a while, that's what, you know, he called himself as.
2: 난 프린스가 아니고 예전에 프린스로 알려졌던 아티스트이자
1: 아티스트, formerly known as Prince. So funny.
2: 결국에는 뭐 이렇게 문제가 이제 해결됐는지 다시 이제 프린스로 돌아오긴 했는데 참 재밌는 분 형님이십니다. 그죠?
1: So we're talking about not English name, but we are talking about beautiful Korean names.
2: 아까 금난세 또 이하니 씨 얘기를 했는데 또 마마무 문별 씨 얘기도 했었죠.
1: If you look at the newborn's name these days, you'll see a lot of you know pure Korean names.
2: 뭐 몇 개 찾아봤는데 다온, 다솜, 라온, 아람, 가람, 세봄, 윤슬 다 이게 이제 pure Korean name이더라고요. 윤슬, 와, 황윤슬.
1: I'm not planning on having additional kid, but if I do, it would be 황윤슬. I'm not sure.
2: 윤슬은 햇빛이나 달빛에 비치는 반짝이는 물결이라고 합니다.
1: The shimmering ripples of water reflecting sunlight or moonlight.
2: 그 다음에 좀 또 이 남녀 모두 잘 어울린 이름이 가온, 한결, 또 이든. Eden.
1: I always thought that Eden was the Korean Koreanized name for Eden or Ethan. Eden 아니면은 Ethan의 이제 한국어 버전이라고 생각했는데 Eden은 착하고 어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A name that means a kind and virtuous.
2: 그렇군요. Head은도 있고요. 해가 들다, 밝게 자라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1: Beautiful Korean names. As I said, you know, I mean, there are many out there that hasn't been taken.
2: 아직까지 아무도 쓰지 않은 이름들 분명히 있습니다.
1: I think it would require some creativity on your end to come up with one, right? If you are planning on having a kid.
2: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여름 씨 아시죠? The pianist 손여름.
1: She has a beautiful Korean name.
2: 열음이 손가락 10개에서 나오는 음.
1: Wow. So the last name and the first name, the whole name means something really beautiful.
2: 손가락 10개에서 나오는 음이라고 합니다. 손열음. 와. 본명인가요?
1: If it is her real name. Wow. Kudos to her parents.
2: 진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피아니스트로 키우신 거네요. 그죠? 손가락 10개에서 할 수 있는 게 피아노 말고 또 뭐가 있나요? 물론 하프도 손가락 10개 하피스트가 될 수도 있었겠네요. 그죠? 또 손가락 10개로 할 수 있는 건 많긴 하지만 anyways. 그래서 손여름 씨 피스 하나 준비했는데 두 피아니스트 손여름 문재원이 함께하는 곡인데요. Edvard Grieg Peregrine Suite 준비했는데요. 그 모음곡 중에 아침 준비했습니다.

손여름, 문재원, Edvard Grieg, Periquent Suite, Morning Mood from the Periquent Suite, Richard Sim 편곡 버전입니다. 잘 듣고 왔습니다. 손여름 씨, 손가락 10개에서 나오는 음. Beautiful, beautiful. So we are talking about the Korean names, sort of celebrating the eve of Hangul Day. We are all taking a day off tomorrow, but you know. So I thought we might talk about the Korean name, how beautiful Korean names are, especially those pure Korean names. 아직 이제 결혼 생각 중이시거나 아니면 또 자녀 계획 중이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You know, you can be really creative. 뭐 아무래도 이제 한국 이름은 다 세 글자이잖아요. 성, 그다음에 이름 두 글자. 근데 these days 뭐 굉장히 다양한 세 글자 이름도 많죠. 네 글자 이름도. 뭐 이렇게 김범솔이 이렇게 뮤지컬 배우님들 보면 김범솔이 이아름솔 뭐 이런 아름다운 이름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I think you can really go at it and try to find something beautiful for your child. 좋습니다. We'll wait for your picks for beautiful Korean names.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아주 예쁜 한글 이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QWR 내 이름 맑음이라는 곡 있죠. 내 이름 맑음. 제가 딸아이가 맑음이었다면 황맑음이겠네요. 황맑음. Doesn't sound quite right for some reason. 듣겠습니다. QWR 내 이름 맑음.

Black Syndrome 사랑한다면 Rest in Peace, Mr. 박영철. Let's move on and talk about our original topic, which is a beautiful Korean name. 눈물 많은 T님께서 오늘 주제가 한글 이름이군요. 여기서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저도 한글 이름을 가졌어요. 어릴 때부터 이름 예쁘다는 말을 수없이 많이 듣고 자랐답니다. 예쁜 이름 지어주신 아빠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I can't really reveal my name, says 눈물 많은 T님, but I have a Korean name too. I grew up hearing people tell me countless times how beautiful my name was, and I'm always grateful to my dad for giving me such a beautiful name. 그렇군요. 맞아요. 이 지어주신 분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또 가지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걸까요? It's

how wonderful it is to have that sense of, you know, thankfulness to the person who gave you the name.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궁금하네요. 눈물만티님 어떤 이름이시길래. 혹시 초성이라도 한번 알려주시면. I'll try to guess. 초성? 제 이제 코리안 이름은 EQ잖아요. You know, EQ. Hence my English name is EQ and my Korean name. If you haven't known yet, EQ잖아요. 저도 참 어렸을 때부터 이름 참 특이하고 멋지다라는 말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 And I'm really proud of my name too. I'm proud of my name, both my Korean name EQ and also my English name EQ. 한글과 영어가 이렇게 뭔가 같으면서도 다르게 공존한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I feel lucky to have both English and the Korean name that are similar yet different. 신상아님 from YouTube 메시지 남겨주셨습니다. 제 아들 이름은 신세벽입니다. 제가 이름 지을 때 집안에 약간의 반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매우 본인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름으로 놀림받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들에게 이름으로 기억되는 덕을 조금 봤어요. 앞으로 한글 이름 지으실 분들 참고하세요. 교치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So 신상아님 says my son's name is 신세벽. And there were opposition in my family when I was trying to go with that name. But my son is very happy now. And I was kind of worried that he might get teased because of his name. But it actually helped him because his teachers remember him by his unique name. 신세벽, Don Shin, 영어 이름까지. Don도 참 멋진 이름이거든요, 영어. Don Shin, 아니면 새벽 Shin. Either way, sounds beautiful. 감사드립니다, 신상아님. 새벽 하니까 또 이 곡이 생각이 나서 선곡해봤습니다. 다섯 손가락입니다. 새벽 기차.

다섯 손가락, 새벽 기차, 마이 트리뷰트, 신새벽님, son of 신상아님. 멋진 이름. 좋습니다. 감사드리고요. Let's get to a message from 0916님. 제딸 이름은 커피 프린스의 최정원 역할을 한 유주를 보고 그때 당시 딸을 낳으면 유주라고 지어야지라고 결심했는데 실천할 수 있도록 이쁜 딸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순수한 글은 아니지만 넉넉한 아름다운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넉넉한 아름다운 유주. My daughter's name is Yuju. I decided to name her Yuju after falling in love with 한 유주 played by 최정환 in Coffee Prince, the drama. And I was lucky enough to have a beautiful daughter, so I could actually make it happen. It means, I guess, abundant beauty. Lovely, lovely name. Abundant beauty. 넉넉한 아름다움. 멋지네요. 함께 신청해 주신 곡은 요조의 곡. 유주 요조. My name is 요조. 듣고 오겠습니다.

My name is 요조, 요조 씨의 곡이었습니다. 저도 My name's EQ라는 곡 하나 좀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just got me thinking maybe I should come up with one. My name is EQ. 농담이고요. Okay, so we'll be meeting singer-songwriter Elaine in just a bit. 노래 한곡 듣고 와서 그럼 3,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David Archuleta, Things Are Gonna Get Better.

0: 감사합니다.
1: whoever Elaine is falling for, 이 대상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와, 그분은 굉장히, 와,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우. 후렴구에서 falling, 약간 그 발음이 다르잖아요. falling for you 하고. 너무 멋져요, 그 부분.
0: 아, 감사합니다.
1: 그 부분만 잠깐 이렇게, 그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0: falling.
1: 입을 많이 벌리지 말아야 되는군요.
0: 아, 그런
1: 그렇죠?
0: 건가? 아, 그 G만 빼면 되지 않을까요? falling.
1: 아, 그렇군요. 와, 너무 감사합니다. Elaine, falling이었습니다. 제니님께서 오늘 주제인 Elaine 이름과 목소리 그리고 계절과도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쿨피스님께서 영화 비긴 어게인을 보고 듣는 느낌을 이렇게 받으셨다고 하고요. I see the importance of breathing. For sure.
0: Right. Yeah. I should have done that.
1: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 참 많은데 오늘 특별히 또 하고 싶은 얘기 전에 들려드리고 싶은 곡이 하나 있는데 Elaine does a lot of covers. She uploads it on her YouTube channel. 그중에 이 비틀즈의 커버곡을 이제 하신 곡이 있는데 이 곡을 잠깐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This
0: 좋아요.
1: is Elaine, All My Loving.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0: Sure.

0: So Elaine, covering Beatles, All My Loving. Oh. How did you get to cover this song in the first place? And why, out of all the songs by the Beatles, this song, All My Loving?
1: Well, everything was coincidental. Mm-hmm. So I have this big book of music sheets of Beatles, the songs. Uh-huh. And I just flipped the pages because I was bored. Mm-hmm. And the first thing that popped up was All My Loving.
0: 아, 진짜요?
1: 네. 그래서 이 곡을 들어보지 않고 그냥 악보만 보고
0: 이제
1: 쳐본 거예요. 근데 멜로디가 사실 보면은 Close your eyes, 뭐 All my loving 아. 되게 이렇게 뭔가 잔잔하거든요.
0: 와.
1: 근데 이게 그 원곡 들어보시면 네. 엄청 신나요.
0: 네. 그쵸.
1: 근데 그걸 모르니까
0: 아.
1: 네, 멜로디 느낌대로 이제 쳤던 게 이제 요 거죠.
0: 그러니까 저도 가끔 이제 팝송 책 보고 이제 연습하는데 저는 이제 한국이 좋아하는 백 팝송 백고 이렇게 딱 해주면 어 피아노맨 어 이렇게 하는데 이제 엘레인 씨는 이제 All My Loving을 보셨는데
1: 맞아요.
0: You didn't not realizing it's a sort of a fast tempo song,
1: very upbeat song.
0: 그렇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the filmmaker Martin Scorsese actually saw this rendition by Elaine. And it was being end up being used in this movie, The Beatles 64 Netflix movie. Wow, wow, wow.
1: I know, right?
0: How did you feel about that when you heard it?
1: Well, actually, when I first got the email, I thought it was spam.
0: 아, 이 스캠이구나. 와, 이런 걸로 스캠을 하나 요즘은.
1: 아유, 절대 완전 안 믿고 막 네. 일부러 막 코치코치 물어보고 막 어디세요? 뭐 어디 제작사세요? 이랬는데 그쪽에서 먼저 이렇게 정말 오피셜한 계약서를 보내주시더라고 해서 아, 진짜?

0: 이전 세계 영화관 or on TV that is, you know, OTT platform that is, right? How did you feel about your cover version? Because it wasn't even released as a 음원, right? It was just on YouTube rendition,
1: Yeah, it's
0: right?
1: on my channel, and they just used the song.
0: How did you feel?
1: I
0: 뭔가
1: think
0: 이렇게 이게 뭔가 서리얼한 느낌인가
1: 맞아요.
0: 아니면은
1: 아, 근데 이상했어요.
0: 이상했어요?
1: 왜냐면 저희가 맨날 제가 맨날 보는 OTT에 제가 맨날 보는 어떤 대작에 제가 나온다는 게 되게 이상한
0: 이게 그런 거죠.
1: 기분이
0: 약간 외국인 봤을 때 이제 오징어 게임인데 내 노래가 이제
1: 됐어요.
0: 오징어 게임 같은 거에 나온다는 거잖아요.
1: 그쵸.
0: 그죠? So after this movie was released, any feedback from, Mr. Scorsese or any of the staff? I mean, we're kind of curious about that. 어떤 피드백을
1: Well,
0: 받으셨는지.
1: sadly, there was no other contact from them, but I actually got a lot of comments like that from other people.
0: 진짜 that speaks for
1: 맞아요.
0: everything, 그죠?
1: 그리고 어떤 이렇게 저라는 게 엄청 이렇게 티나게 걸려있던 게 아닌데, 다들 마지막까지 기다렸다가 크레딧을 보고 저를 찾아서 제 턴 채널에 와서 댓글을 다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찾게 만드는 그런
1: 예,
0: 거죠,
1: 그게
0: right?
1: 너무 감사했었죠.
0: 이 인터넷에서 로그인하게 만드네라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일레인 씨를 찾게 만든 그런 어떤 힘이 있었던 그런 렌디션이었다는 점이 그렇군요. 음원 발표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Have you ever thought about
1: 맞아요.
0: making it as a 음원 or just 그냥 유튜브 그냥 그 오라 그대로 그냥 놔두고 싶은 생각이
1: 해보고 싶은데 there's a lot of technicality
0: Right,
1: in there. I have
0: it is a
1: to,
0: Beatles
1: ask for,
0: song.
1: Beatles, 그 허락 그래야
0: Right.
1: 되니까 좀 복잡합니다. 네.
0: 그렇군요. 머리 복잡해지니 그냥 차라리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놔두는 것도 굉장히
1: 그쵸?
0: 멋져요. 있어
1: 네네.
0: 보이고. 음원 없고 들으려면 내 채널 와서
1: 네.
0: 들어라. 그게 멋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What a beautiful story. 이 얘기도 더 하고 싶은데 음원곡을 하나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 사이코라는 곡 들으면서 이제 첫 번째 파트 마칠 예정인데 1집 타이틀곡이네요. 그죠? 약간
1: 맞습니다.
0: 짧게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이 곡에 대해서.
1: 제가 미드 덱스터를 되게 좋아해요. 네,
0: 덱스터.
1: 정말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한 정주행을 한 5번 하고 만든 곡이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좀 가사가 사이코적이입니다.
0: 그렇겠죠.
1: 네.
0: 제목이 사이코니까 가사도
1: 근데
0: 사이코적이겠죠.
1: 신나요. 그래서 더 사이코적인 거죠.
0: 아이
1: 네.
0: 씨.
1: 그래서 좀 다른 분위기로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Let's get to it. This is Elaine from her first album. The song is Psycho.

0: Welcome back to 1012 1013. I'm your PD DJ EQ. So we are with our guest Elaine. Welcome back to the show.
1: Hi.
0: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아, 그 비틀즈 64 얘기를 좀 더 할 수밖에 없습니다. Because must have been a huge sort of a confidence booster. That's probably understatement. 근데 그런 어떤 계기를 통해서 뭔가 그런 계기를 통해서 아 그냥 크게 달라진 건 없어 아니면은 그런 계기를 통해서 뭔가 더 이렇게 동기부여가 이렇게 됐다고 할까요?
1: 동기부여 definitely 됐죠. 왜냐하면 그 유튜브 채널을 어쨌든 제가 혼자 그냥 운영하는 거고
0: 네.
1: 운영이라고 하기에도 뭐 할 만큼
0: 네.
1: 그냥 이제 심심할 때 하는 건데 그때 All My Loving이라는 네. 영상 자체 조회수가 천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찾아서 보시고 연락을 주셨다는 거니까
0: That's...
1: 그런 그러니까 진짜 직접 경험하는 거죠. 아 누가 보긴 보는구나.
0: I see. Did they ever say how they discovered that cover?
1: I think they just literally looked through and then found.
0: Oh, okay. They were kind of intentionally trying to find the interesting covers, I guess. Right. Speaking of covers, 커버는 이제 꾸준히 계속 올리고 계신데 one really interesting cover that I felt was 그 Snowman 숄츠를 봤는데
1: 네네.
0: 저도 그 노래 되게 좋아하거든요.
1: 네.
0: 약간 그 노래가 약간 조금 부르기가 쉽지가 않나요?
1: 아 그게 그 챌린지로 유명해졌어요.
0: 아하.
1: 이거를 한 숨을 안 쉬고 한 번에 부르면서 어디까지 그렇구나. 부를 수 있는지
0: 네.
1: So 재미로 했던. 네.
0: 아무래도 그런 이 비틀즈 64 같은 스콜세지 감독 인정을 받는다는 거 참 이게 sometimes we need it, I guess, as an artist, right? I know you do it for the audience and do it for yourself, but sometimes getting that kind of sort of recognition or you know confirmation is really needed. 왜냐하면 뭐 지금 3집을 발표하셨잖아요, right?
1: 네.
0: And speaking of a third album. Because you were kind of working on that album all by yourself.
1: Mm-hmm.
0: 왜냐면 you were, it's really hard to release a record without a management or a company, they say.
1: Mm-hmm.
0: But you do it by yourself, right?
1: 네.
0: 그런 상황에서 특히나 막 그런 이런 이 인정을 받고 그런 게 굉장히 좋으셨을 것 같아요.
1: 아, 그렇죠. 중요하죠. 진짜 그냥 모티베이션이 되죠. 그게 없으면 아무래도 이제 연료가 딸릴 때가 오긴 하죠.
0: 그렇군요. 근데 커버는 그럼 다른 커버들은 그냥 보통 이제 좋아하는 곡들을 많이 커버하시는 편인가?
1: 네, 그래서? 진짜 그냥 simply songs that I want to sing.
0: I see. 아마 그 All My Loving도 it sounds very underproduced. 굉장히 raw한 느낌이
1: 맞아요.
0: 있거든요. Maybe that's why.
1: I think that's why I loved.
0: 뭔가 이렇게 이 프로덕션이 들어간
1: 맞아요.
0: 느낌은 스콜세지 형님께서 거장께서 그냥 아 이건 아니야라고 하셨어요.
1: 왜냐면 the scene that they used that song in was of when President Kennedy got assassinated. So it was very solemn, and there were like scenes of funeral. So just me with the piano. I think that's why they used it.
0: 그분의 픽이었으면은 정말 맞는 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패션할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okay, so let's go in and talk about your third album. 방금 이제 3집 얘기를 했었는데 2025년 작년 10월에 발표를 하셨는데 All the songs are written English. I was going to ask you right after your performance though. Do you feel more comfortable speaking singing in English?
1: Yes.
0: Yes. Okay.
1: I think it's to do with my experience with the language. So I think for me, it's my personal experience. It's difficult to express my thoughts and emotions in Korean. I don't feel like it's welcomed.
0: Do you think that, is it because you started like seriously writing songs when you're in Singapore, was it? So you were predominantly were probably speaking English at the time.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때 감성이나 그때 이렇게 성장기에
1: 그쵸,
0: 영어를 하기 있었기 때문에
1: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고 그 그냥 한국 문화적으로 저희는 뭔가 이렇게 막 감정을 깊게 표현하는 게 환영받는 문화는 아니잖아요. 뭔가 it's more mature to keep it to yourself.
0: 아하, 맞아요.
1: 네, 그래서 조금 더 그게 그러니까 제 경험이랑 좀 닿아 있는 것 같아요. 언어랑.
0: I see.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 So speaking of your third album, it was actually produced by none other than 정원영 교수님. I asked her, you know, how did you meet 정원영 교수님? But, you know, answer was pretty straightforward because you went to 호원대.
1: 맞아요.
0: How is it working with your professor? I know he works, you know, a lot with his disciples.
1: Mm-hmm.
0: 그러니까 이 학생분들과 같이 연주도 많이 하시고 mm-hmm.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how did it feel?
1: He is like my savior, mm. and he is the coolest adult that I've ever met. So working with him was just so easy and comfortable, and that's because he makes everyone feel that way.
0: I see. 그렇다면은 약간 딥한 질문일 수 있는데, how was the production process like working with him, guys like you know 정환영? As a producer, 어떤 식으로 작업이 좀 진행이 되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Does he kind 네. of give you, okay, this is you know what we should do, or are you the one who sort of initiate those kind of I don't know direction? Should I say? 어떤 좀 궁금해서요.
1: 그냥 저의 그 편곡이 안 된 raw한 버전을 들려드리면 워낙 그 머릿속에 데이터베이스가 많으시잖아요. 그럼 딱 그냥 몇 곡을 이렇게 틀어주세요. 그럼 그게 다 너무 좋은 거예요.
0: 아, 레퍼런스 같이?
1: 네네네. 아하. 이런 느낌 어때? 하시면
0: 오,
1: 그냥 저는 항상 좋아요. 그렇게 갑시다.
0: 다 좋아요?
1: 다 좋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가고 또 그 I'm Sure라는 곡이 있거든요. 마지막 트랙으로 이 앨범에 들어가 있는데 그 곡에 피아노를 정원영 교수님이 쳐주셨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 교수님 그 교수님 방에서 이제 햇빛이 이렇게 교수님의 머리를 비추고
0: 갑자기 상상했어요. 오케이. 네.
1: 교수님 피아노를 막 치시면서 네. 그 라인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오. 가시는 거 실시간으로.
0: 아.
1: 그걸 보는 것도 전 너무 황홀했고 그냥 숨죽여서 감회해봤어요. 막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0: 그렇군요. 와. 말씀하신 게 너무 환상적인 어떤 그런 제자와 또 학생의 어떤 관계이자 또 프로듀서와 또 아티스트의 관계일 것 같습니다. That kind of to me exemplifies a perfect relation with a producer and artist.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쪽에서 뭐 이렇게 해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1: 맞아요.
0: 그 공감을 이끌어서 같이 끌고 가는 그런 게 와, 너무 멋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1: 너무 좋았어요.
0: 와, 그렇군요. 이번 앨범을 들어보면은 이 3집 앨범 들어보면은 diverse genre of music should I say 어떤 본인의 어떤 의지가 담긴 것인지 다양한 음악 스타일을 하는 것이 was your sort of a goal or it just ended up being like that
1: 의지도 있었고 의지가 있었기에 선택 자체도 1집이랑 2집은 거의 대부분 전 앨범을 한 편곡자, 한 프로듀서님이 해주셨거든요.
0: 네네.
1: 근데 3집은 곡마다 좀 편곡자가 달라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색깔을 담을 수 있었고 그 이제 의도적이자 어떤 practicality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0: So like selecting a producer for each track, was it a decision made by you and 정원영 교수님 together or sort of a...
1: Together, I think.
0: 아, 이 곡은 이분이
1: 맞아요,
0: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1: 네.
0: 와, 너무 좋네요. 그런 작업 방식이었다니 참 너무 좋은
1: 재밌었어요.
0: 것 같은데요. So, maybe time for our second rendition. And you kind of really showed that, you know, this early hour isn't even early hour for you. It's just, 그러니까 막 거의 네. 한낮 같은 그런 컨디션을 보여주셨는데 really looking forward to it. 3집의 수록곡을 하나 더 준비해 주셨는데 어떤 트랙인지?
1: 이 곡은 그 코로나 시절에 제가 썼었고 코로나 한참 심할 때는 어디를 못 나갔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무인도로 도망가자.
0: 아하.
1: Let's move to an island 라는 곡을 썼습니다.
0: 그렇군요. Let's move to an island라는 곡인데요.
1: 네.
0: 그러면은 네 카메라 조정에 들어갈 것 같고요. 아일랜드로 가면은 약간 진번 질문인데 Would you take your guitar?
1: Oh, I was asked this question before. And I initially said no because I'm a practical person and I felt like there was no need for it.
0: Yeah.
1: But then I actually think that it is practical to bring your guitar because there's wood, there's strings.
0: Oh, 그렇죠.
1: Yeah, okay. And you can use most of it.
0: 그렇죠. 이 땔감으로 쓸 수 있으니까.
1: 네, 맞아요. 그리고 줄로 막 나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0: 최대한 큰 기타면 좋겠네요. 그렇죠?
1: 맞아요.
0: Okay. Let's get to our second performance by Elaine. Let's move to an island.

0: 와우.
1: 감사합니다.
0: 예스. 와, 멋집니다. 와. One thing that I realized as I am listening to Elaine's singing, 가사가 있고 노래를 알아도 엘레인 씨의 곡은 엘레인 씨의 느낌으로 부르기는 정말 힘들 것
1: 아, 그래요?
0: 같아요.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이긴 한데, 와. She has just such a distinct way of course, singing. 근데 약간 그런 어떤 단어들을 이제 발음하시는 것도 엘레인 씨만의 딱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와, 그게 굉장히 따라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 연마를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
1: Thank you.
0: 드는데.
1: I'll take that
0: Oh,
1: compliment.
0: it is a compliment for sure. 따라하고 싶은데 못 따라할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아까
1: No,
0: Fallin도
1: fallen.
0: 1033님께서 목소리가 굉장히 맺힌 단단한 목소리이기도 하면서 잔잔한 바람 부는 느낌도 나고 너무
1: 오,
0: 좋네요. 예술가를
1: 감사합니다.
0: 하실 수밖에 없는이라고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I don't know how to translate that, so I'll just skip. 쿨피스님께서 신께 받은 선물이 크네요. 목소리로 나눌 수밖에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와, let's move to an island였는데, I was very pleasantly also surprised by how romantic this song sounds. But at the same time, Elaine is very a practical person. 아까 이 기타 질문. 저는
1: 맞죠, 맞죠.
0: 와 그런 생각을 하실 줄 정말 몰랐는데 very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티스틱 하면 그런 프랙티컬한 거는 포기하게 되거든요. 근데
1: 네.
0: she's got the best of both world, artistic and practical. 그러니까 생활력도 강하고 아티스트이시기도 하고 약간 와
1: 티라 그렇습니다.
0: 그렇군요. 아까 여쭤보려던 질문이 we've been talking just about your solo project. Haseman, you've been involved with a lot of different drama OST and soundtracks.
1: 그쵸.
0: 많은 그 이제 뭐 미스터 선샤인이라든지 사이코지만 괜찮아 뭐 여러 가지 하셨는데 do you consider being a OST singer entirely different job from singing your own song and producing your own songs?
1: It feels definitely different. Basically, being a singer-songwriter is about singing my own songs and telling my own stories. But being a OST singer, you are basically singing, telling someone else's story, but you have to be convincing, like it's your own. So it's a different approach.
0: I see. Do you feel like you're like a hired gun, because

0: they saw a certain quality from you, and then we want you for the soundtrack. So it means that you know you are a professional singer in that respect. 근데 그 프로듀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불러야 된다라는 그쵸, 어떤 그쵸. 그게 네. 그런 거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건 없으신가요?
1: 어려움 느끼죠. 왜냐하면 보컬적으로 정말 그런 그 기술이 있어야 되기도 하고 제가 느껴본 적이 없는 감정이나 표현들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되게 챌린지라고 생각하고 재밌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가려고 해요.
0: I see. You worked a lot with the producer Nam Hae-seung, who is known for composing a lot of OSTs.
1: 네.
0: 그분이 약간 믿고 맡기는 약간 그런 싱어이신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제 입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감히 뮤즈라고.
0: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막 굉장히 편한, 왜냐하면 OST는 정말 편하게 빨리빨리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냥 믿고 맡기는 사람에게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와, 앞으로도 OST 활동도 아마 계속 쭉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죠?
1: 네.
0: 이 라이브 버전이 혹시 더 좋다라는 말씀 혹시 들어보시면, because I've before this interview I've seen a lot of live footages of your songs. 그 온 스테이지 그 네이버 온 스테이지도 제가 여러 번을 봤는데, not that I'm saying that your recorded version is not as good, but live version is just so good. 가끔 그럴 적 있잖아요.
1: 그쵸,
0: you
1: 그쵸.
0: have people come to your live concert
1: 네네.
0: and then. 일레인 씨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는 가끔에다가 네. 라이브가 너무 좋아서 리코딩을 찾아보면 아 라이브 때 그 느낌이 아닌데라고 느낄 때 있거든요. Do you hear that sometimes? 라이브 버전이 더 좋아요.
1: 종종 듣습니다.
0: 아, 그 이유가 뭘까요? 본인한테 물어보긴 좀 그런데.
1: 안돼. 전 또 이걸 또 되게 테크니컬하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 현장의 분위기가 있고 그 이 가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뭔가 소통되는
0: 네.
1: 것도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뮤지션으로서 저는 뭐 라이브 할 땐 사실 뭐 이탈이 날 수도 있고
0: 네.
1: 좀 틀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게 전 너무 힘들거든요. 막 밤에
0: 네네.
1: 이불킥하게 되는 그런 건데
0: 네네.
1: 오히려 이제 관객분들이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뭔가 그 imperfect한 거에서 오는 그 자연스러움
0: right.
1: 네, 그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0: If I can make an assumption about Elaine is that she doesn't seem to have a stage fright at all. 그러니까 뭐 무대 공포증이 없으실 것 같아요.
1: 저 있는데
0: 네.
1: everybody says that. Nobody believes me.
0: 그러니까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There are people, 나 무대 공포증 없어. 근데 노래가 불안해. 그런 분이 있는데 나 무대 공포증 있어. 근데 노래가 완벽해. I'd rather have the latter.
1: 알겠죠, 그렇죠, 그렇죠.
0: 왜냐면 이제 저도 이제 이 라이브 하신 분들 이제 많은 분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정말 이 스테이지 프라이시 전혀 없게 느껴지거든요.
1: 네. 아무도 절 믿지 않습니다. 있어요.
0: But I guess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공연 때 이렇게 실수하신 거를 나중에
1: 네.
0: 굉장히 좀 많이
1: 네.
0: 생각하시고 그런 편인가요?
1: 네, I'm a perfectionist.
0: 그렇군요. 그러면 연습을 Would you consider yourself a person who practice a lot?
1: I actually practice too much, so I try not to. So I don't tire my throat. My voices.
0: Is your practicing 100% singing, or do you practice as you play guitar together as you're singing?
1: I actually do it three ways.
0: Mm-hmm.
1: So vocal solo,
0: mm-hmm.
1: guitar solo,
0: uh-huh.
1: and then together.
0: Wow.
1: Third time.
0: 기타도 놓지 않으시고
1: 네.
0: 기타를 네 maybe next time
1: 네네네네 다음에 꼭 기타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0: 근데 기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I've always wondered you sort of compose with your guitar,
1: mm-hmm.
0: right? Have you tried composing with piano?
1: Oh, I actually have.
0: Mm-hmm.
1: So the third album
0: mm-hmm.
1: is actually songs that are mainly that was mainly composed. With
0: I
1: piano.
0: See.
1: 왜냐면
0: see.
1: I heard that there are different songs that could come out of different instruments.
0: Where did you hear that?
1: I think it was one of my colleagues.
0: I see.
1: So the songs that I could make with guitar could be completely different.
0: 일단 기타에서 나올 곡이 다 나왔다고 생각하면은
1: 뭔가 다 악기를 바꿔보는 거죠.
0: 아
1: 느낌이 다르긴 해요.
0: 그렇군요.
1: 네.
0: 그럼 피아노가에서 나올 곡이 다 나왔으면 이제 다른 만돌린을 가든지
1: 만돌린이란 베이스를 가든지 드럼을 가든지
0: That is so

0: 진짜 너무 재밌네요. 와, 그런 생각을 또 하시는. Do you sometimes experience like a writer's block?
1: Yeah, 쓰다 보면은, of course.
0: How many songs do you think you have composed so far? 그러니까 발표하지 않은 곡까지 하면은
1: 아,
0: 지금까지
1: 한 몇백 되지 않을까요?
0: 몇백 곡이요?
1: 왜냐면 이 집 작업할 때 제가 골로 잡았던 게 100곡을 쓰자.
0: 아,
1: 그 중에 11곡을 추려서 앨범으로 내자.
0: 와, 진짜 워크홀릭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1: 아,
0: 보니까.
1: 그런가?
0: 그러면 마지막 곡으로 네. I have two choices. 왜냐하면 3집 앨범을 계속 들었는데 How Good and the Coffee and Cigarette, which is actually from the second album released in 2022. 그래서 두 곡을 남겨놓고 있는데 I'll just leave it up to you. 어떤 곡을 저도 틀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됐거든요.
1: What are you in mood for? Something more upbeat or something more autumn-like?
0: Autumn-like.
1: Okay, let's go with coffee and cigarettes.
0: Coffee and cigarettes.
1: Yeah.
0: I thought the other way around. 아까 그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Okay, got it. 그러면은 coffee and cigarettes from your 2022 second album.
1: Mm-hmm.
0: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1: 감사합니다.
0: I had a blast, 정말. I had the privilege to listen to your singing so up close, so intimate. 너무 저만 이렇게 들어도 되는 건지 정말 죄송하게 느껴질 정도였는데. Again, thanks for being here.
1: Thank you for having me.
0: 휴일도 재밌게 지내시고요. 아, Best 네. of luck to you. And 공연 활동도 또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그러면 같이 인사 나누면서 일레인 씨의 Coffee and Cigarettes 들으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한강도 있고
1: 떡볶이도 있고
0: K-POP도 있고
1: 우리 프로에
0: 탑핑도 있고
1: 헤이도 있지.
0: 저리

0: 官网 slearn.sower.go.kr。
1: 智慧首尔，获得最新生活小贴士，尽在 TBS EFM101.3。

아, 우리 썸머 누나랑 귀염둥이 티봉이랑 와우 너무너무 좋아요 와우 And Sunset Morning Giver, I expect you to make that kind of reaction all time long during this live broadcast, okay? 여러분들 이제 듣는 내내 솔직하게 그냥 막 웃기도 하고 와 하기도 하고 좀 그런 리액션이 넘쳐나는 두 시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잠을 좀잘 주무셨나요? Did you guys have a good night's sleep? It is the middle of the week, so I hope you survived the day really well after having a good night's sleep. 이잠잘 자는 게 요즘 너무 중요하다는 거를 제가 뼈저리게 느끼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컨디션이 정말 이 잠을 얼마나 잤는지, 잘 잤는지에 따라서 되게 달라요. So your whole entire condition for the rest of your day is determined by how well you slept. 저는 어제 좀잘 잤는데요. I've been really busy lately. 굉장히 좀 바빴어요. 요즘에 이런 거 저런 거막 준비하고 하느냐고. 근데도 이 모닝그룹 시간 너무 소중하니까 이 시간만을 위해서 열심히 체력 관리하고 운동도 하고 그랬습니다. Actually, I had a rather intense workout yesterday. I did an hour of vinyasa yoga yesterday. And I was sweating like crazy. 요가 하면서 간만에 그렇게 땀을 뚝뚝 흘리면서 한 거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날이 좀 쌀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막 땀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So at the very end part of yoga, you just basically lie down on the mat and do a little bit of meditation, right? Yeah, and I got up and then I've noticed that the whole entire yoga mat got super wet. 어떻게 하면 요가 매트가 제몸 모양대로 이렇게 땀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좀 뿌듯했어요. It felt good. It was our hard workout, but it felt really good at the end of the day. Anyways, Morning Groover, enough about me. I want to hear about you. 여러분들의 소식이 좀 궁금하거든요. 제 얘기는 그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오늘도 부탁드릴게요. Morning Groovers, let's now move on. We have a busy day, so let's go ahead and move on to MG Q&A.

Let's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It seems like we always talk about the good things that we do to ourselves. We talk about eating healthy. We talk about our habits of working out for the sake of our health and everything. But we don't really get to talk about the things that are really not good for our health. So today I came up with this question. 내가 하는 것 중에서 몸에 안 좋은 것. 오늘은 좀 솔직하게 털어놓는 시간입니다. So what is one thing you do that you know isn't good for your health? Okay. 맨날 몸 좋은 얘기, 몸에 좋은 거 먹는 거 이런 거 얘기를 우리가 했잖아요. 오늘은 그냥 솔직하게 그냥 아, 나 사실 요즘에 이거 하는데 이거 몸에 안 좋은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이렇게 좀 솔직하게 털어놓는 시간 가져보려고 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For me, I'm a 라면 lover. 라면이 건강에 안 좋은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라면이 주기적으로 땡기는데. So I think one of my unhealthy habits is that I have 라면 about like 2 to 3 times a week. 일주일에 라면 2, 3개 정도 먹는 거. 많이 먹는 건가요? 많이 먹지 않는 건가요?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건가요? 라면에 일주일에 두, 먹을 수 있죠, 그 정도는. 예. 네. 아, 모르세요? 잘. 아 근데 라면을 잘 안 드시는 분들은 1년에 뭐 한 두세 개 정도밖에 안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So I was really really surprised. It's my soul food. I love it. And I'm always craving for it. And I know that it's not healthy. 이게 진짜 근데 안 건강한가 솔직히 의심이기는 해요. 라면이 왜 안 건강해요? 막 계란도 들어가는데. 뭐 어찌 됐건 제 그나마 좀 안 건강한 습관 중에 하나랄까요? And to be honest, I rarely eat vegetables. 야채를 좀 이렇게 잘 먹는 편이 아니에요, 제가. 어디 뷔페를 가거나 아니면 어디 파스타집 같은 데 가서 샐러드 시키자 그러면 제가 표정이 좀 어두워져요. 샐러드 말고 다른 사이드 먹으면 안 될까? 막 이러면서. 예, 샐러드를 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런 나쁜 습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모닝그루버들은 좀 몸에 안 좋은 습관 어떤 거 실천하고 계세요? 우리 박은희 팀장님은 꽤나 뭐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맵고 짜고 자극적인 그런 음식들을 많이 좋아하십니다. 몸에는 안 좋을 수 있어도 정신 건강엔 좋으니까요. 여러분들 Let me know about those things that you know that isn't good for your health. 문자번호 샵1013으로 솔직하게 남겨주시면 이따 소개해드릴게요. Let's have a listen to Keen. Everybody's changing.

So who else is here? 누가 또 오셨을까? 우리 펭귄 킬러 모닝 그루버 안녕하세요. 별초론자 모닝 그루버 안녕하세요. Welcome to the program. This is morning group that you're listening to. 너무너무 재밌죠? 즐겁죠? Okay,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건강하지 않은 습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할게요. So from now on, I'm going to find out some of the unhealthy habits you guys have. Okay, 우리 호박맨 모닝그룹께서 답을 주셨는데요. 저는 고기 러버라서 건강을 위해서는 고기를 좀 줄이라고 와이프가 그러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I guess one of your habits is that you eat too much meat because your wife is telling you to reduce and cut down on meat just a little bit. 고기를 얼마나 드시길래 네 단백질 섭취 좋은 거 아닌가 고기? 이거를 뭔가 고기만 드시는 것보다는 뭔가를 곁들여 드시고 이렇게 좀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하기는 하죠. 맞아요. 한 가지 음식만 좀 집중적으로 먹는 것보다는 골고루 항상 건강하게 먹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건강한 습관 같아요. Ben Sparrow says, Honestly, I consume too much processed meat, more than 300 grams per week, although health scientists advise against it. And I would indulge more in high-quality meat, red meat like Wagyu, if it were more affordable. I know, yeah, it's always better to have a high-quality meat, like a pure meat, right? Instead of those 스탱 kind of meat, right? But I also heard that

물을 잘 안 마셔요. 하루에 2리터는 마셔야 된다고 하지만 하루에 한 잔에서 두 잔 겨우 마셔요. 아, The Rolling Stones의 Beast of Burden 노래 듣고 싶다고 신청을 해주셨는데 Isn't it really hard to drink water every single day? Like every single day. We're not hippos, right? 우리가 무슨 하마도 아니고 어떻게 매일매일 그렇게 꿀꺽꿀꺽 물을 마셔야 되는지. 예, 솔직히 저도 물 잘 안 땡겨요. 그냥 안 마시고 싶고 커피는 또 물이 아니래요. They say that coffee is not water, so you have to actually provide extra amount of water once you drink coffee because that's gonna make your whole moisture evaporate or something. 어,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 몸에는 2리터 정도의 물을 매일매일매일 넣어줘야 된다라는 점. 근데 이런 분들은 또 장점이 화장실을 자주 안 간다는 거. 이건 괜찮지 않나요? 근데 물을 하루에 뭐 2리터까지는 아니어도 뭐 한두 잔씩 좀 늘려가시는 거. 이게 물 잘 못 드시는 분들은 뭘 타드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별로 안 좋대요. 그냥 물을 마시라고 하더라고요. 물 마시는 거 뭐 힘들지 않는다면 뭔가 내가 좀 힘이 닿는 선 안에서 한두 잔씩 좀 늘려가시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드실 때 물을 더 많이 많이 드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Alright, keep letting me know, Morning Groovers. 문자번호 샵1013으로 계속해서 내가 하는 것 중에 몸에 안 좋은 습관 알려주세요. This song is for our 얼짱님 Rolling Stones' Beast of Burden.

All right, morning goovers, let me know, just be frank about it. What are your unhealthy habits? June Pleb responded, good morning, that is junk food. I eat too much junk food, I'm supposing. 특히 아이스크림이나 미숫가루 커피가 있는데요. 이거 진짜 맛있는데 당이 아주 높아서 완전 배불러요. 그래서 정말 정말 가끔 먹어요. 특히 스트레스 받을 때요. I eat a lot of ice cream and there is also 미숫가루, which is roasted grain shake, I believe. It's really delicious, but because it is super high in sugar, it leaves you completely full, so I only have it from time to time whenever I'm really, really stressed out. 자, 여러분들 제가 궁금한 게 뭐 건강에 안 좋은 거를 가끔씩 먹어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거를 먹어요. 그래서 먹고 나서 스트레스 좀 풀렸어요. 이게 과연 건강하지 않은 음식일까요? 어쨌든 내 뭔가 멘탈이 좋아진 거잖아요. 이걸 먹고 나서 you felt good, you felt better, you felt good right after that. So does that make these kind of food a bad food? 그러게. 근데 이게 봐봐요. 메시지에서 그래서 정말 정말 가끔 먹어요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가끔인지 뭐 가끔 한 이틀에 한 번? 이 기준이 좀 모호하다는 점. So you only have that for sometimes, but you know, like who knows, like how frequently you'll be having these kind of food. 이런 게 진짜 맛있기는 해요. 그쵸? 저도 미숫가루 진짜 좋아하는데 미숫가루 여러분들은 우유 파세요? 물 파세요? 물을 타 드시는 분들 그리고 우유와 이렇게 섞어가지고 쉐킷쉐킷 해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For me, I would prefer to have 미숫가루 roasted grain mixed with milk and just a little bit of sugar. 이게 막 저희 엄마가 예전에 타주실 때 건강하라고 설탕 대신에 꿀을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그럼 기가 막히게 제가 바로 알았죠. 아 이거 꿀 들어간 거야? 막 이러면서 이게 설탕을 넣어야 맛있거든요. 쉐킷쉐킷 해가지고 저는 그래서 우유파입니다. 여러분들은 물 섞어 드시는 거 좋아하시나요? For those who like to have water with roasted grain mixed together as a shake, 그런 경우에는요. 큰 대에다가 얼음 동동 띄워가지고 이렇게 갈색빛 커피빛깔 나는 그런 미숫가루를 만들어 먹는 그 맛이 있거든요. 오랜만에 먹어보고 싶네요. Our lazy Groover 3998 Morning Groover says, Good morning, Summer PD님, all listeners. I love what you would call junk food, burgers, chicken, and things like that. I probably eat it at least once or twice a week. The worse it is for you, the better it tastes. That is my quote of the day. You, you.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메시지인가요? Yeah, those food are good food because it makes you happy, right? 뭐 왜 이렇게 건강한 거 안 먹어? 라고 얘기하지만 나 먹으면 너무 행복한단 말이에요. 그죠? Burgers, chicken and stuff. 근데 햄버거가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인지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I think it's quite debatable to decide whether burgers are junk food and bad food because it's got a little bit of everything. It's got protein, it's got vegetables, it's got a little bit of carbs and everything. So it's not that bad after all. 뭐 감칠한 먹으면 또 이제 뭐 콜라랑 먹으면 그때 안 좋아지는 거지. 솔직히 버거 자체는 샌드위치 아닌가요? 그죠? 아 이게 뭔가 점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놓고 반박하는 그런 패턴이 생겨버렸네. 반박하지 않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 건강하게 먹어요. 짱 모닝 그룹어, 굿모닝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밥 말고 빵 먹기요. 빵배가 따로 있나 봐요.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도 빵이 계속 들어가요. So it looks like I have some extra space for bread because I eat way too much bread, more than actual meal. So right after meal, I would have bread too. 이게 빵 진짜, 빵순이 빵돌이들 진짜 이렇게 습관적으로 빵을 쌓아두고 이렇게 드시는데 이거 중독이에요, 중독 진짜. 아 진짜 저도 이랬다니까요, 여러분들. 막 안 보기는 안 그래 보이죠? 저 빵 진짜 쌓아놓고 먹었었어요. I used to stack up breads and have different kinds all for myself. 커피만 있으면은 무한대로 들어가지 막 이러면서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안 먹다 보니까 진짜 진짜 여러분 진짜 안 땡겨요. I know like somebody's looking at me outside the studio. That she, I guess she's thinking that it's really hard to believe. 굉장히 믿기 어려워하시고 저게 맞나 이렇게 되게 의심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 진짜예요. 빵을 안 먹고 좀 거리를 두다 보면요. 진짜 안 땡긴다니까요. 막 심지어 빵 냄새를 맡아도 별로 안 땡겨요. 이렇게 길 지나가다가 빵집 지나가면은 냄새 막 이러면서 이끌려 들어가서 눈누난나 무슨 빵을 살까 막 이러잖아요. Yeah, I don't do that. 저는 그래서 빵보다는 밥.
I have a lot of rice. 밥을 되게 한 두 그릇 정도는 먹는 것 같아요. 밥을 든든하게 먹는다. 어쨌든 여러분들 어떤 건강하지 않는 습관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let me know. Let me know about those unhealthy habits that you have. Share it. Don't be shy.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는 문자 보내주시고요.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보이는 라디오 시청하고 계시면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We have a song request from 짱 Morning Groover. 오늘은요, 휘트니 휴스턴 누님이 부르신 노래 들을 수 있나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Okay, so this is Whitney Houston with I Wanna Dance With Somebody.

That was the Beatles with I'm So Tired, requested by Penguin Killer Morning Groover, who said, 저는 잠을 너무 안 자서 문제입니다. 6시간 자는 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만성 피로, 육체 피로. So I barely get any sleep these days. I don't think I have any days where I get to sleep for more than 6 hours, so I'm tired all the time. 이게 잠을 안 주무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못 주무시는 거예요? Is that you making efforts but not being able to sleep? Are you having like some trouble sleeping?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잠을 만약에 자고 싶어도 못 주무신다 싶으시면은 또 시작했어. 약팔이 있어 뭐 마그네슘 드세요. 이거 진짜 도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 번만 제가 벌써 여러 명에게 전파를 했습니다. 이 마그네슘 말이에요. 뭐 브랜드는 그냥 나에게 맞는 브랜드 드시면 되시고요. 제가 벌써 제 주변에 한 3명한테 전파를 했는데 그래도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보통 마그네슘 하면 눈 떨리는 것 때문에 먹는다고는 하는데 이게 사실 깊은 수면에도 도움이 되고요. 변비에도 도움이 된대요. So it helps you have a good night's sleep and also it's good for constipation. A little bit of information right there. 예, 그리고 근데 사람이 막 이런 걸 다 떠나서 마그네슘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막 생각이 많고 스트레스 받으면 잠이 더 안 와요. 아, 진짜. 그래서 머리를 좀 비우고 좀 그런 시간 차분하게 머리를 좀 비워내는 그런 시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테테파파 모닝그룹어 잠이 들기 전에 어두운 곳에서 핸드폰으로 웹툰 보는 나쁜 습관이 있어요. 건강하지 않은 습관. 출근길에 아들 잠깐 차를 태워주는데 라디오에 사연이 나오니 너무 좋아해요. 신청곡은 부석순의 A Fighting Hairdry. Okay, so watching webtoons in the middle of the night in the dark with your phone.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누워서 핸드폰 보는 거 오케이예요. 근데 왜 불을 안 켜고 보시는 거예요? 불을 끄고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불 끄고 웹툰 왜 보는 거예요, 박원희 팀장님? 아 나중에 불 끄기 귀찮아서 잠들 때 제가 한 15년 전에 라식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시력이 1.5였는데 아직도 양쪽 다 1.5예요. 근데 비결이 제가 느끼기에는 철저하게 이걸 지켰어요. 정말 어두울 때도 핸드폰을 보면 안 된다고 이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때 선생님한테 이것만은 제가 철저하게 지켜서 아직도 1.5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So I'm maintaining a good eyesight after 15 years of having LASIK surgery by not looking at my phone in the dark. 무조건 불을 다 켭니다. 근데 이거 귀찮잖아요. 잠 그냥 스르륵 들고 싶은데 요즘에는 입으로 불 끄던데요. 뭐 누구야 불 꺼줘 이렇게 뭐 AI 뭐 이런 거한테 얘기하면 불 꺼주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 집에 갔는데 다 그거를 붙여놨더라고요. 제 친구는 침대에서 밥도 먹고 불도 입으로 끄고 그래서 제가 무슨 환자 침대냐고 물어봤었는데 요즘에는 everything's, you know, so much convenient and easier.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아니면 무드등 같은 거라도 좀 켜두시는 게, 이게 어둠 속에서 보는 게 뭔가 저는 처음에는, 아, 영화관 분위기를 만들려고 그랬나 싶은데, 그냥 불 끄기 귀찮은 거더라고요, 대부분의 이유는. But anyways, morning groupers, keep letting me know about your unhealthy habits. 몸에 안 좋은 습관, 어떤 것들을 실천하고 계신지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시면 이따 소개해드릴게요. This song is for 테테 파파, 부석순 featuring 이영지, Fighting 해야지.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Welcome back, everyone. It is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r already. 벌써부터 Morning Groover 두 번째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Okay, so let's get back to your messages. 저한테 오늘 어떤 메시지 보내주셨는지. We're talking about your unhealthy habits. 건강하지 않은 습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쭤봤는데. 서비 모닝 그룹 Good morning. 라면이요. High five. There you go. 라면 나왔네. 아, 또 라면 러버로서 너무 반가워요. 우리 서비 모닝 그룹 일주일에 라면 몇 개 드시나요? 저 나름 근데 라면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많으면 세 번, 네 번도 먹는데요. 그래도 하루에 막 두 개씩 먹고 이러진 않아요. 여러분들 양심적으로. So I only have it for one meal a day. I don't have it like for lunch and also for dinner. 뭐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라면 먹고 싶다. 컵라면 좋아하세요? 끓이는 라면 좋아하세요? 저는 완전 끓이는 라면 파거든요. 하진 모닝 그룹어. Good morning. 저는 아침 빈속에 봉지 커피 마시게요. 일단 사람이 하루를 버텨내려면 커피부터 이렇게 좀 때려 넣어야 되거든요. 그 마음 알죠?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빈속에 커피 마시지 마세요. Never have coffee on your empty stomach because it's not good for your stomach. 뭐 위가 뭐 산이 분비가 된다 이러는데 아 진짜 커피 솔직히 이렇게 마셔야 정신 차리지 않나요? And you're not even that hungry during the morning. 아침에 배가 고프면 또 얼마나 고프겠어요. 일단 커피부터가 땡기는 건데 커피를 마시려면 뭘 먹어야 하는 거. 아, 참 불편해요. Benny Morning Groover. Good morning. It is the unbalanced amount of food that I ate, so I have to cut some snacks and etc. So I guess you like to snack out on different things apart from your meals. 이게 근데 가끔씩 에너지 딸려가지고 간식 먹고 이런 거 필요하지 않나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해를 못했었어요. I really couldn't understand why my parents would always snack out, especially when traveling. 여행 갈 때 무슨 간식을 이렇게 막 바리바리 쌓아가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정도 이제 되니까 아 이게 결국에는 에너지 보충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때는 그런 거 안 먹고 팔팔팔 잘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저조차도 이제 무언가를 싸가기 시작을 했어요. 역시 어른들은 진리입니다. Adults are so well prepared, right? They know exactly what's going to happen, so they're always prepared in advance, preparing all these different kind of snacks to survive the day. 우리 모닝그루버들 건강하지 않은 습관 계속해서 고백해 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우리 배송 반장님께서 신청곡을 보내주셨어요. 굿모닝입니다. 가을가을한 날씨에는 발라드 한 곡 좋을 듯 싶은 마음에 이현우의 요즘 너는 신청합니다. 그럼요, 그럼요. 가을 하면은 발라드 진짜 그냥 이만큼 들어줘야 되거든요. You know, it is like the perfect season.

Take a look at this unconditional love. 네가 어디에 있든 어떤 사람이든 너가 나를 사랑하기만 한다면 I will love you as long as you love me. Don't care who you are, where you're from, right? 나를 사랑하기만 해줘. 아주 직관적이고 로맨틱한 가사죠. We have some answers. 108163 Morning Groover says 정답은요. As long as you love me입니다. 둘째 학교 갈 준비 중인데요. 오늘은 지각을 안 해야 하는데 핫둘 열심히 또 뛰고 아침을 분주하게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So look at you getting your own workout done this morning. The answer was As long as you love me by a Backstreet Boys. 뒷골목 오빠들이라고 우리 민준 리나맘님께서 뒷골목 오빠들 너무 좋아요라고 해주셨네요. 학교 다니면서 MP3에 담아서 매일 아침마다 들었어요. 할리우드 연예계 소식 관심이 많아서 매일같이 팝송만 들었던 그 시절이 그리워요. So you remember those back in the early 90s? No, the late 90s and early 2000s where you had to download all these songs on your MP3 player. 소리바다 이런 거 많이 썼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이제 파란 색깔 소리바다에다가 받아가지고 MP3에 또 담고 소중한 곡한땀한땀 가사집을 보면서 들었던 그런 기억 저도 있거든요. Yeah, Hollywood news was so interesting back then. These days we don't really care. I mean, some of you still do, but then it was really different. 굉장히 뭔가 색다르고 신비롭고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저는 페리스 힐튼 소식 보는 거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3대 아이돌이 있죠. 뒷골목 오빠들, Backstreet Boys, NSYNC, Westlife. 굉장히 또 어떤 3대 미국 아이돌 OPPA들이었어요. 우리 얼짱님께서 비몽사몽한 아침에 정답을 보내봅니다. As long as you love me 정답이고요. 저는 당시 블루를 좋아했어요. One Love 신청해. I totally left out blue. 맞네. 4대 아이돌이네. 블루도 아이돌이었잖아요. 그쵸? Backstreet Boys, NSYNC, Westlife, Blue. 지금의 BTS, ATEEZ 등등이 있다면은 이 당시에는 뒷골목 오빠들과 Blue, Westlife, NSYNC. 굉장히 센세이션을 하지 않았습니까? Blue, da-da-da-da, One Love for the Mother's Pride. One Love is all we need. 이 노래 저 되게 좋아했었어요. 뭔가 예전 가사에는 One, Two, 갑자기 Brian McKnight도 생각나고 이렇게 뭔가 새는 걸 되게 좋아했나? One Love, 하나의 사랑, 오직 단 하나의 사랑. 테테파파 모닝그룹어 Backstreet Boys네요. 가사와 목소리는 언매칭되는 BSB 노래 나오니 Backstreet Boys 노래 나오니 엔싱크의 바이 바이 바이 신청합니다. 다들 난리 났어요. 이 신청곡 경쟁 어떡하실 건데요? So this is obviously a big competition. A lot of you guys requesting songs from the early idol groups. 좋아요. 어떤 걸 틀어드릴지 우리 DJ 바님께서 밖에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So she is going to decide which songs that she's gonna play for you guys. 기다려주시고요.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룹어, 포포드 모닝그룹어도 As Long As You Love Me, Backstreet Boys라고 정답 깔끔하게 보내주셨습니다. So which one was your favorite idol groups back then? 우리 모닝그룹어들 다들 기억나시잖아요. Backstreet, NSYNC, Westlife, and Blue. 저는 조금 웨스트라이프랑 블루 세대에 가깝다고 볼수 있어요. 이 엔싱크랑 백스트리트 보이스가 조금 더 일찍 나오시지 않았나요? 이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아이돌 그룹들이 막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 생각에는 이 웨스트라이프가 정점을 찍고 잠잠하다가 yeah, it got a little settled. 아, 그또 있잖아요. New Kids on the Block. 아, 그분들이 이제 더 이제 예전 시초인 거죠. 그 맞아요. 여러분들 아이돌의 역사는 정말 재밌습니다. New Kids 오빠들이 이제 먼저 나오고 and then later on, I guess like an idol band. became more popular. 그래서 뭐 One Direction 이제 나오고 막 이랬는데 그건 또 한참 지난 후니까. So I feel more close to Westlife and 그 뭐지? Blue. Blue 되게 좋아했었어요. Blue 노래는 한 다섯 곡 정도는 진짜 따라 부를 수 있어요. 다음에 노래방에서 한번 틀어드릴까요? 저만 신나려나? But anyways, those were the good old times. 우리 리앙 니슨께서 굉장히 어렵게 읽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despite how hard it was to listen to Liam Neeson reading out the lyrics, you guys did a fabulous job to come up with the answer. 역시 우리 모닝그루버들께서는 music expert, 정말 음악 전문가십니다. 우리 DJ 바님께서 칭찬하실 정도면은 여러분들 인정받으신 거예요.
So, Morning Groovers, that is it for today's segment.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 시간 동안 내가 일상 속에서 하고 있는 운동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정도면 운동 아니야 싶은 것들 사연 보내주시면 조금 있다가 소개해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고요. Let me know about an activity that you insist counts as a workout. So we had two song requests and looks like our DJ Ba has decided to play this particular song for our morning groovers. 과연 어떤 노래를 틀어드릴까요? 고민을 하시다가 이 노래 틀어드리기로 하셨습니다. So this song is for 얼짱님께서 신청하신 Blue with One Love.

And back to nice cozy time with our morning groovers. Ooh, suddenly this word cozy kind of suits now, right? Because of the changing weather. Marco Polo says, good morning, 출석해요. 오늘도 fighting! 이라고 fighting 외쳐주시고 가신 Marco Polo morning groover도 오늘 fighting 하시고요. Okay, so back to today's topic about your unhealthy habits. 건강하지 않은 나의 습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더 읽어볼게요. 대화사랑 모닝그룹께서 근무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잘 못하는 거요. 실수가 생기더라도 기한 안에 후다닥 처리를 해야 되는데 쓸데없이 꼼꼼하게 들여다보느라 어깨가 막 뭉쳐요. So, 대화사랑 모닝 그룹 is a type of a person who is really focused on details. So, because they don't want to make any mistakes, they would always look over and over so that they can come up with the perfect result. Although 대화사랑 모닝 그룹 wants to work quicker. 이거는 조금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상사라면 제가 성격 급한 거는 맞는데요. 그래도 실수 없이 꼼꼼하게 된 프로젝트를 더 선호할 것 같아요. 빨리 한다고 능사 아니더라고요. 빨리빨리 하면은 좀 의심하게 돼요. 이걸 왜 이렇게 빨리 했지? 실수한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좀 의심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변에서 빨리빨리 하는 사람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빨리빨리 하지? 진짜 날다람쥐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수 투성일 거예요, 아마. 우리 대화사랑 같은 모닝그룹께서 꼼꼼하게 들여다보시고 실수는 없는지 더블 체크하고 이런 과정이 요즘 시대에는 더 필요한 겁니다. You know, when speed is, you know, really important these days, when everything's becoming so fast and quick and speedy, we need a person like 대화사랑 모닝그룹 who is all about the details. 이런 분들이 계셔야 요즘 생활에 조금 더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피라이프 모닝그룹어. 저는 가끔씩 휴대폰 손에 많이 들고 사용한 날 손목과 손가락이 아파요. 휴대폰 사용 시간을 좀 더 줄여야 돼요. I know, like, indeed, looking at our smartphones way too much is definitely considered one of our unhealthy habits for sure. It's not good for our hand, our wrists, it's not good for our brain, it's not good for our eyes. 그럼 도대체 뭐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 핸드폰을 들고 있는 거. 잠깐의 그런 지루함을 달래주는 것? 그 와중에 내 시력도 안 좋아지고 내 뇌도 안 좋다고 하고 손목도 아프고 벽돌을 들고 있는 거니까요. 오랫동안 들고 있으면. 나는 단순히 지루하지 않기 위해서 그 나쁜 거를 우리는 몸에 하고 있는 겁니다. Just because we want to escape from that boredom, we're doing this bad stuff for our body just by looking at our phones. Can you guys believe that? 아, 가끔 그런 낭만 좀 그립지 않나요? 뭐 이제 예전에 90년대 때 지하철 타면 그 누구도 핸드폰 보지 않고 멍 때리는 사람도 있고 책 보는 사람도 있고 에헴 이러면서 신문 보는 사람도 있고 신문을 다 보면요. 그걸 위에다가 툭 던져가지고 위에 선반에다가 꼬리 나는 사람도 있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핸드폰과 함께할 수밖에 없는 이 삶. You know, our life has become inevitable without sticking our bodies on our smartphones. How silly is that? Anyways, 우리 체육부장님께서 굿모닝입니다. 어제 오늘 아이들 운동회로 학교로 출근합니다. 요새는 학년별로 운동회 하는 거 아세요? 심지어 1학년, 3학년, 5학년, 1학기 화수목, 그리고 2, 4, 6학년은 2학기 화수목 이런 식으로요. 아이들 운동회에서도 항상 부모 참여 시간에 나가는 나란 여자, 개주 나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시아의 Unstoppable 신청해 보아요. 아, 우선 우리 체육부장님 아드님들 파이팅입니다.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뛰길 바랄게요. Make the best effort ever on your run today because Summer Emo, not EMO, Auntie Emo is cheering for you, okay? Summer Emo가 응원하니까 열심히 열심히 뛰시고 아, 아이들 입장에서 너무 좋죠. If they see their moms participate all the time, like it'll be their pride.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우리 엄마 항상 나와주고. 그래서 우리 체육부장님 정말 멋진 엄마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파이팅 넘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응원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바로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See ya, Unstoppable.

That was Keila Settle with This Is Me. 행복만 모닝그룹께서 방금 들은 이 노래 어디에 나왔던 노래이죠? This Is Me by Keila Settle is the soundtrack of The Greatest Showman that was released back in 2017. 위대한 쇼맨 사운드 트랙이죠. 행복만 모닝그룹. I hope this information helped you. Okay, so Lazy Groover said about their unhealthy habits. I drink cold water year-round, no matter the season. I have heard it's not good for you, and apparently you're supposed to drink lukewarm water first thing in the morning. But I still gulp down cold water instead. 물 마시는 것도 쉽지 않지만 미온수 마시기는 더 어렵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것도 진짜 습관이에요. 저는 오히려 차가운 물을 이제 못 마시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친구들이 막 할머니 아니야? 막 이러면서 너 진짜 이상하다 이렇게 놀리는데 결국에는 나 혼자 건강해지는 걸? 이게 찬물을 안 마시다 보면은 그 뭔가 약해지는 건가? 모르겠어요. 찬물 먹으면 아차! 이러면서 놀라게 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갈증에는 무조건 찬물을 이렇게 원샷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눈 딱 감고 몇 날 며칠 하다 보니까 또 의외로 나쁘지 않더라고요. 찬물은 오히려 누가 주면은 이거 너무 차가운데 하면서 미온수를 받아올 정도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So you really have to get your body just accustomed to that new pattern. 근데 물을 안 마시는 것보다 찬물이라도 마시는 게 좋은 건가요? 아, 잘 모르겠네요. 건강 너무 어려워요. 초롱초롱 모닝그룹어 초롱초롱 출첵합니다. 저도 빈속에 커피 마시기 쓰고 있었는데 비슷한 분들이 많으시네요. 저는 빈속에 라떼 마십니다. 여기에 주말이면은 밥을 먹자마자 바로 누워버리기요. 안 좋은 것들은 다 하고 있네요. No wonder why we didn't get this message earlier. Lying down right after you having a meal, you know, enjoying that little food coma. And it feels good. 솔직히 눕고 바로 누워야 진짜 행복하고 편안하고 너무 좋지 않나요? 먹으면 일단 눕고 싶은데 그걸 왜 못 눕습니까? 그죠? 근데 빈속에 커피 마실 때 라떼는 그나마 괜찮지 않은가요? 약간 생커피가 아니라서. 근데 또 우유 빈속에 마시는 거 되게 안 좋대요. 그게 그거겠네요. 여러분들 다 스스로 아셨으니까 Now that you know, now that you had a chance to reflect upon yourself, get healthy, get back to that healthy routine. 여러분들 건강한 그런 습관 다시 길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잔소리는 여기까지고요.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 Morning Groove today, everyone. I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on Friday at 7 a.m. for another live broadcast.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코피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코피 한잔하래요. Paul Kim. This has been Summer.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Just call my name, Lucas Graham. Call my name to get us started on this Thursday morning. Hey there, happy Thursday. Thanks for spending your morning with our program here at 112-113. Today is October 8th. And the time is almost 10:05. I'm your host and the producer, EQ. Whether you're listening via TBS EFM 101.3 or watching us live on YouTube through our Boinen Radio, welcome to the program, and I'm very glad that you are here with me. If you feel like talking to us even more, you can also find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which you can find by searching for the keyword 112-113 under Open Chatting Channel on your Kakao app. I'm keeping an eye on all the messages, so please come in and say hello. 청취자님들과의 소통을 위한 여러 가지 채널이 열려져 있는데요. 카카오 오픈 채팅방, 그리고 또 유튜브에서 TBS EFM 라이브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실시간 스트리밍 하고 있습니다. Which is only for the morning live broadcast. 아침 생방 프로그램에만 유튜브 스트리밍은 해당이 됩니다. If you missed our show, there are a couple of ways you can listen to it again. We have reruns. First one at 6 p.m. and the second one at 2 a.m. the morning after. And also we have a 다시 보기 or 다시 듣기 channel on YouTube. If you can just search TBS EFM archive on YouTube, we have a lot of stuff that you can check out. You know, 다시 보기, 다시 듣기, and also short, you know, shorts and reels and highlights, 영상들. Please join us there and subscribe to our channel as well. 오늘 3, 4부에서는 특별한 게스트를 모실 예정입니다. In part 3 and 4 of the show today, we have a very special guest joining us. 싱어송라이터 일레인 씨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 한글날 휴일을 앞둔 여러분들에게 아주 멋진 선물이 될 그런 시간일 것 같습니다. So we'll be spending some time with the singer-songwriter Elaine and with the Hangul holiday looming, I think it will be a wonderful gift for all of our listeners. 그래서 일레인 씨를 기다리면서 한 시간 동안 무슨 이야기를 할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내일이 한글 날이잖아요. 그죠? And another extended break. 참 10월 달에는 쉬는 날이 참 많아서 좋네요. 그죠? It feels like Friday today has that Friday vibe today because most of us will be taking a day off tomorrow, including our program as well.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까? 한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요즘 또 신생아들 보면은 한글 이름을 짓는 또 트렌드가 있더라고요. I think you might have noticed this trend of giving newborn babies a beautiful Korean names using, you know, just true native Korean words. 근데 한글 이름을 보면 한글 이름을 지으면 상당한 어떤 상상력과 창작력이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Because if you use the Chinese character names, I think you know, choices are rather not so, you know, wide. I wouldn't say limited. 하지만 이제 한자 이름은 어느 정도 많이 쓰여져 있고, 그죠?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한글 이름은 좀 그렇게 많은 이름이 있는 건 아니니까. 많은 이름이 있지만, but it's sort of like a wide open kind of. You can be really creative with your Korean name. 지금까지 안 쓰여진 그런 이름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약간의 블루오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글 이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Those Korean names take quite a bit of imagination and creativity, and there are so many beautiful ones out there. And I came across this social media post asking people to share their favorite Korean names. 아름다운 한글 이름, 한글 이름이 아니라 뭐 또 한국어 이름 어떤 게 있는지 사람들이 이제 그런 포스팅을 하는 것을 봤는데 굉장히 예쁜 이름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했습니다. And I thought of a few famous names actually. 한글 순수 한글 이름으로 아주 멋진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연예인들 유명한 분들 한번 찾아봤는데요. 금난세 지휘자 아시죠? 금난세. 저는 예명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I guess apparently it is his name. 난세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하늘을 나는 새라는 순 우리말이라고 합니다. I was assuming that it is a had might have some other meaning, right? But it is what it is. Flying birds. 너무 멋있죠. 금난새. 하늘을 나는 새. Flying birds. That's your name. Sort of, you have to sort of live by your name.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으면 또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나요? How about this one? Celebrity 이하니. 이하니 씨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읽을 때는 그냥 하니라고 읽는데 way you write it is 하니. Right? 하니. 한의 바람, 한의 바람이라는 단어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서쪽에서 고기를 몰아오는 이로운 바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Rather very unique meaning behind it.

그냥 그 무슨 의미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런 의미가 있었군요. 서쪽에서 고기를 몰아오는 이로운 바람, beneficial wind from the west that brings fish toward the shore. 그러니까 물고기들을 많이 잡을 수 있게 이쪽으로 물고기를 몰아오는 이로운 바람이라고 합니다. 하니, 이하니, 멋있네요, 그죠? 이 걸그룹 마마무의 문별씨 있잖아요. 원래 본명이 문별이라고 합니다. 문별도 이쁘지만 문별이도 상당히 이쁘네요, 그죠? 태어난 날 유난히 많은 별이 반짝반짝해서 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하는데, 와, 문별, 별이. 별이라는 이름은 주위에서도 좀 있긴 한데, 참, 한글 이름으로서 너무 예쁜 이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I mean, especially the aspiration behind the naming. She was given the name 별 because star, because an unusually large number of stars were twinkling on the day she was born. 스타가 되라는 어떤 그런 네이밍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시는 멋진 아름다운 한국 이름, 한글 이름이어도 좋고요. 아니면 한자 이름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이름을 알고 계시는지. 이런 이야기 하면서 우리 일레인 씨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프린스다라는 노래를 한 형님이 계시죠. Prince입니다. My name is Prince.

is Prince. My name is Prince. Funny thing though, right? If you know the history of, you know, Prince, right? He was involved in some sort of a dispute with one of the record companies, right? So he stopped calling himself Prince. 뭔가 약간 레코드 회사와의 어떤 그런 뭔가 있었어요, 문제가. So he called himself artist formerly known as Prince. For a while, that's what, you know, he called himself as. 난 프린스가 아니고 예전에 프린스로 알려졌던 아티스트이자 아티스트 formerly known as Prince. So funny. 결국에는 뭐 이렇게 문제가 이제 해결됐는지 다시 이제 프린스로 돌아오긴 했는데 참 재밌는 분 형님이십니다. 그죠? So we're talking about not English name but we are talking about beautiful Korean names. 아까 금난세 또 이하니 씨 얘기를 했는데 또 마마무 문별 씨 얘기도 했었죠. If you look at the newborn's name these days, you'll see a lot of you know pure Korean names. 뭐 몇 개 찾아봤는데 다온, 다솜, 라온, 아람, 가람, 세봄, 윤슬 다 이게 이제 pure Korean name이더라고요. 윤슬, 와, 황윤슬. I'm not planning on having additional kid, but if I do, it would be 황윤슬. I'm not sure. 윤슬은 햇빛이나 달빛에 비치는 반짝이는 물결이라고 합니다. The shimmering ripples of water reflecting sunlight or moonlight. 그 다음에 좀 또 이 남녀 모두 잘 어울린 이름이 가온, 한결, 또 이든, 이든. I always thought that Eden was the Korean Koreanized name for Eden or Ethan. Eden 아니면은 Ethan의 이제 한국어 버전이라고 생각했는데 Eden은 착하고 어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A name that means a kind and virtuous. 그렇군요. Head은도 있고요. 해가 들다, 밝게 자라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Beautiful Korean names. As I said, you know, I mean, there are many out there that hasn't been taken. 아직까지 아무도 쓰지 않은 이름들 분명히 있습니다. I think it would require some creativity on your end to come up with one, right? If you are planning on having a kid.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여름 씨 아시죠? The pianist 손여름. She has a beautiful Korean name. 열음이 손가락 10개에서 나오는 음. Wow. So the last name and the first name, the whole name means something really beautiful. 손가락 10개에서 나오는 음이라고 합니다. 손열음. 와. 본명인가요? If it is her real name. Wow. Kudos to her parents. 진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피아니스트를 키우신 거네요. 그죠? 손가락 10개에서 할 수 있는 게 피아노 말고 또 뭐가 있나요? 물론 하프도 손가락 10개 하피스트가 될 수도 있었겠네요. 그죠? 또 손가락 10개로 할 수 있는 건 많긴 하지만 anyways. 그래서 손여름 씨 피스 하나 준비했는데 두 피아니스트 손여름 문재원이 함께하는 곡인데요. Edvard Grieg Peregrine Suite 준비했는데요. 그 모음곡 중에 아침 준비했습니다.

손여름, 문재원, Edvard Grieg, Periquent Suite, Morning Mood from the Periquent Suite, Richard Sim 편곡 버전입니다. 잘 듣고 왔습니다. 손여름 씨, 손가락 10개에서 나오는 음. Beautiful, beautiful. So we are talking about the Korean names, sort of celebrating the eve of Hangul Day. We are all taking a day off tomorrow. But, you know, so I thought we might talk about the Korean name, how beautiful Korean names are, especially those pure Korean names. 아직 이제 결혼 생각 중이시거나 아니면 또 자녀 계획 중이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You know, you can be really creative. 뭐 아무래도 이제 한국 이름은 다 세 글자이잖아요. 성, 그다음에 이름 두 글자. 근데 these days 뭐 굉장히 다양한 세 글자 이름도 많죠. 네 글자 이름도. 뭐 이렇게 김범솔이 이렇게 뮤지컬 배우님들 보면 김범솔이 이아름솔 뭐 이런 아름다운 이름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I think you can really go at it and try to find something beautiful for your child. 좋습니다. We'll wait for your picks for beautiful Korean names.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아주 예쁜 한글 이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QWR 내 이름 맑음이라는 곡 있죠. 내 이름 맑음. 자가 딸아이가 맑음이었다면 황맑음이겠네요. 황맑음. Doesn't sound quite right for some reason. 듣겠습니다. QWR 내 이름 맑음.

Black Syndrome 사랑한다면 Rest in Peace, Mr. 박영철. Let's move on and talk about our original topic, which is a beautiful Korean name. 눈물 많은 T님께서 오늘 주제가 한글 이름이군요. 여기서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저도 한글 이름을 가졌어요. 어릴 때부터 이름 예쁘다는 말을 수없이 많이 듣고 자랐답니다. 예쁜 이름 지어주신 아빠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I can't really reveal my name, says 눈물 많은 T님, but I have a Korean name too. I grew up hearing people tell me countless times how beautiful my name was, and I'm always grateful to my dad for giving me such a beautiful name. 그렇군요. 맞아요. 이 지어주신 분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또 가지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걸까요? It's how wonderful it is to have that sense of, thankfulness to the person who gave you the name.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궁금하네요. 눈물 많은 티님. 어떤 이름이시길래.

혹시 초성이라도 한번 알려주시면. I'll try to guess. 초성? 제 이제 코리안 이름은 EQ잖아요. You know, EQ. Hence my English name is EQ and my Korean name. If you haven't known yet, EQ잖아요. 저도 참 어렸을 때부터 이름 참 특이하고 멋지다라는 말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 And I'm really proud of my name too. I'm proud of my name, both my Korean name EQ and also my English name EQ. 한글과 영어가 이렇게 뭔가 같으면서도 다르게 공존한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I feel lucky to have both English and the Korean name that are similar yet different. 신상아님 from YouTube 메시지 남겨주셨습니다. 제 아들 이름은 신세벽입니다. 제가 이름 지을 때 집안에 약간의 반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매우 본인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름으로 놀림받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들에게 이름으로 기억되는 덕을 조금 봤어요. 앞으로 한글 이름 지으실 분들 참고하세요. 교치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So 신상아님 says my son's name is 신세벽. And there were opposition in my family when I was trying to go with that name. But my son is very happy now. And I was kind of worried that he might get teased because of his name. But it actually helped him because his teachers remember him by his unique name. 신세벽, Don Shin, 영어 이름까지. Don도 참 멋진 이름이거든요, 영어. Don Shin, 아니면 새벽 Shin. Either way, sounds beautiful. 감사드립니다, 신상아님. 새벽 하니까 또 이 곡이 생각이 나서 선곡해봤습니다. 다섯 손가락입니다. 새벽 기차.

다섯 손가락, 새벽 기차, 마이 트리뷰트, 신새벽님, son of 신상아님. 멋진 이름. 좋습니다. 감사드리고요. Let's get to a message from 0916님. 제딸 이름은 커피 프린스의 최정한 역할을 에 한 유주를 보고 그때 당시 딸을 낳으면 유주라고 지어야지라고 결심했는데 실천할 수 있도록 이쁜 딸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순수한 글은 아니지만 넉넉한 아름다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넉넉한 아름다운 유주. My daughter's name is Yuju. I decided to name her Yuju after falling in love with 한 유주 played by 최정환 in Coffee Prince. The drama. And I was lucky enough to have a beautiful daughter, so I could actually make it happen. It means, I guess, abundant beauty. Lovely, lovely name. Abundant beauty. 넉넉한 아름다움. 멋지네요. 함께 신청해 주신 곡은 요조의 곡. 유주, 요조. My name is 요조. 듣고 오겠습니다.

My name is 요조 씨의 곡이었습니다. 저도 My name's EQ라는 곡 하나 좀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just got me thinking maybe I should come up with one. My name is EQ. 농담이고요. Okay, so we'll be meeting singer-songwriter Elaine in just a bit. 노래 한곡 듣고 와서 그럼 3,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David Archuleta, Things Are Gonna Get Better.

0: 감사합니다.
1: whoever Elaine is falling for, 이 대상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와, 그분은 굉장히, 와,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우. 그 후렴구에서 falling, 약간 그 발음이 다르잖아요. falling for you 하고. 너무 멋져요, 그 부분.
0: 아, 감사합니다.
1: 그 부분만 잠깐 이렇게, 그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0: falling.
1: 입을 많이 벌리지 말아야 되는군요.
0: 아, 그런 건가? 아니, 그 G만 빼면 되지 않을까요? falling.
1: 아, 와, 너무 감사합니다. 일레인, falling이었습니다. 제니님께서 오늘 주제인 일레인 이름과 목소리 그리고 계절과도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쿨피스님께서 영화 비긴 어게인을 보고 듣는 느낌을 이렇게 받으셨다고 하고요. I see the importance of breathing. For sure.
0: Right. Yeah. I should have done that.
1: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 참 많은데 오늘 특별히 또 하고 싶은 얘기 전에 들려드리고 싶은 곡이 하나 있는데 Elaine does a lot of covers. She uploads it on her YouTube channel. 그중에 이 비틀즈의 커버곡을 이제 하신 곡이 있는데 이 곡을 잠깐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This
0: 좋아요.
1: is Elaine, All My Loving.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0: Sure.

0: So Elaine, covering Beatles' All My Loving, how did you get to cover this song in the first place? And why, out of all the songs by the Beatles, this song, All My Loving?
1: Well, everything was coincidental. So I have this big book of music sheets of Beatles, the songs. And I just flipped the pages because I was bored. And the first thing that popped up was All My Loving.
0: 아, 진짜요?
1: 네. 그래서 이 곡을 들어보지 않고 그냥 악보만 보고
0: 이제
1: 쳐본 거예요. 근데 멜로디가 사실 보면은 Close your eyes, 뭐 All my loving 되게 이렇게 뭔가 잔잔하거든요.
0: 와.
1: 근데 이게 그 원곡 들어보시면 막 엄청 신나요.
0: 네, 그렇죠.
1: 근데 그걸 모르니까 네, 멜로디 느낌대로 이제 쳤던 게 이제 요 거죠.
0: 그러니까 저도 가끔 이제 팝송 책 보고 이제 연습하는데 저는 이제 한국이 좋아하는 백 팝송 백곡 이렇게 딱 해서 막 피아노맨 이렇게 근데 이제 엘레인 씨는 이제 All My Loving을 보셨는데
1: 맞아.
0: You didn't not realizing it's a sort of a fast tempo song,
1: very upbeat song.
0: 그렇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The filmmaker Martin Scorsese actually saw this rendition by Elaine, and it was ended up being used in this movie, The Beatles 64 Netflix movie. Wow!
1: I know, right?
0: How did you feel about that when you heard it?
1: Well, actually, when I first got the email, I thought it was spam.
0: 아, 이 스캠이구나. 와, 이런 걸로 스캠을 하나 요즘.
1: 아, 이거 완전 안 믿고, 막 네. 일부러 막 코치코치 물어보고, 막 어디세요? 어디 제작사세요? 이랬는데, 그쪽에서 먼저 이렇게 정말 오피셜한 계약서를 보내주시더라고 해서,
0: 와.
1: 아, 진짜구나. 했었죠.
0: 진짜, 와. I mean, it's a lifetime honor to be kind of a, selected by none other than, you know, Martin Scorsese. 저는 뭐 영화를 뭐

0: 많이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분이 누군지는 알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거장과 함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을 같이 하시게 된 건데, 그래서 그 곡을 제가 가보니까는 참 댓글들이 엄청 달렸는데,
1: 맞아요. 맞아요.
0: 너무 재밌는 맞아요. 댓글들이 많은데, I've been a Beatles fan like, you know, all my life. And this is the most beautiful rendition of this song that I ever heard. 그런 댓글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면은 이 전 세계 영화관 or on TV, that is, you know, OTT platform, that is, right? How did you feel about your, you know, cover version? Because it wasn't even released as a, as a 음원. Right?
1: Yeah,
0: it was just
1: yeah.
0: on YouTube rendition,
1: yeah,
0: right?
1: Yeah, it's on my channel. And they just used the song.
0: How did you feel?
1: I think
0: 뭔가 이렇게 이게 뭔가 surreal한 느낌인 거
1: 아니면은 맞아요. 아 근데 이상했어요.
0: 이상했어요.
1: 왜냐면 저희가 맨날 제가 맨날 보는 OTT에 제가 맨날 보는 어떤 대작에 제가 나온다는 게 되게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0: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약간 외국인 봤을 때 이제 오징어 게임인데 내 노래가 이제 오징어
1: 그쵸,
0: 게임 같은
1: 그쵸,
0: 거에
1: 그쵸,
0: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So after the this movie was released, you know. Any feedback from, you know, Mr. Scorsese or any of the staff? I mean, we're kind of curious about that. 어떤 feedback을 받으셨는지.
1: Well, sadly, there was no other contact from them. But I actually got a lot of comments like that right. from other people.
0: 진짜. That's big sport.
1: 맞아요. Anything, 그리고 어떤 이렇게 저라는 게 엄청 이렇게 티나게 걸려있던 게 아닌데 다들 마지막까지 기다렸다가 크레딧을 보고 저를 right. 찾아서 제 그러니까. 채널에 와서 right. 댓글을 다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찾게 만드는 거죠.
1: 그게 right. 너무 감사했었죠.
0: 예, 이 인터넷에서 아 로그인하게 만드네라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일레인 씨를 찾게 만든 그런 어떤 힘이 있었던 그런 랜디션이었다는 점이 그렇군요. 음원 발표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Have you ever thought 맞아요. about like making it as a 음원 or just 그냥 유튜브 그냥 그 오라 그대로 그냥 놔두고 싶은
1: 해보고 싶은데 there's a lot of technicality
0: right.
1: in there. I have to you know ask for yeah Beatles 그 허락
0: 아,
1: 그래야
0: right.
1: 되니까 좀 복잡합니다.
0: 그렇군요. 네. 머리 복잡해지니 그냥 차라리 이,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놔두는 것도 굉장히 멋져요.
1: 네네.
0: 있어 보이고 음원 없고 들으려면 내 채널 와서 들어라. 네네. 그게 멋있습니다. 와, 와, what a beautiful story. 아, 이 얘기도 더 하고 싶은데 음원 곡을 하나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 사이코라는 곡 들으면서 이제 첫 번째 파트 마칠 예정인데 1집 타이틀곡이네요. 그죠?
1: 맞습니다.
0: 약간 짧게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이 곡에 대해서.
1: 제가 미드 덱스터를 되게 좋아해요.
0: 덱스터.
1: 네, 정말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한 정주행을 한 다섯 번 하고 만든 곡이거든요.
0: 아하.
1: 그래서 말 그대로 좀 가사가 사이코적입니다.
0: 그렇겠죠.
1: 네.
0: 제목이 사이코니까 가사도 사이코적이고.
1: 근데 신나요. 아하. 그래서 더 사이코적인 거죠.
0: 아이씨.
1: 네. 좀 다른 분위기로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Let's get to it. This is Elaine from her first album. The song is Psycho.

0: Welcome back to 101.2, 101.3. I'm your PD, DJ EQ. So we are with our guest, Elaine. Welcome back to the show.
1: Hi.
0: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아, 그 비틀즈 64 얘기를 좀 더 할 수밖에 없습니다. Because must have been a huge sort of a confidence booster. That's probably understatement. 근데 그런 어떤 계기를 통해서 뭔가... 그런 계기를 통해서 아 그냥 크게 달라진 건 없어 아니면은 그런 계기를 통해서 뭔가 더 이렇게 동기부여가 이렇게 됐다고 할까요?
1: 동기부여 definitely 됐죠. 왜냐하면 그 유튜브 채널을 어쨌든 제가 혼자 그냥 운영하는 거고
0: 네.
1: 운영이라고 하기에도 뭐 할 만큼
0: 네.
1: 그냥 이제 심심할 때 하는 건데 그때 All My Loving이라는 네. 영상 자체 조회수가 천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찾아서 보시고 연락을 주셨다는 거니까 그런 그 그러니까 진짜 직접 경험하는 거죠. 아 누가 보긴 보는구나.
0: I see. Did they ever say how they discovered that cover?
1: I think they just literally looked through and then found.

0: Oh, okay. They were kind of intentionally
1: trying to find
0: the interesting covers, I guess, right? Mm-hmm. Speaking of covers, cover는 이제 꾸준히 계속 올리고 계신데, one really interesting cover that I felt was 그 Snowman 쇼츠를 봤는데,
1: 네네.
0: 저도 그 노래 되게 좋아하거든요.
1: 네.
0: 약간 그 노래가 약간 조금 부르기가 쉽지가 않나요?
1: 아, 그게 그 챌린지로 네. 유명해졌어요.
0: 아하.
1: 이거를 한 숨을 안 쉬고 아. 한 번에 부르면서 어디까지 그렇구나. 부를 수 있는지
0: 네.
1: So 재미로 했던. 네.
0: 아무래도 그런 이 비틀즈 64 같은 스콜세지 감독 인정을 받는다는 거 참 이게 sometimes we need it, I guess, as an artist, right? I know you do it for the audience and do it for yourself, but sometimes getting that kind of sort of recognition or you know confirmation is really needed. 왜냐하면 뭐 지금 3집을 발표하셨잖아요, right?
1: 네.
0: And speaking of a third album. Because you were kind of working on that album all by yourself.
1: Mm-hmm.
0: 왜냐면 you were, it's really hard to release a record without a management or a company, they say.
1: Mm-hmm.
0: But you do it by yourself, right?
1: 네.
0: 그런 상황에서 특히나 막 그런 이런 이 인정을 받고 그런 게 굉장히 좋으셨을 것 같아요.
1: 아, 그렇죠. 중요하죠. 진짜 그냥 모티베이션이 되죠. 그게 없으면 아무래도 이제 연료가 딸릴 때가 오긴 하죠.
0: 그렇군요. 근데 커버는 그럼 다른 커버들은 그냥 보통 이제 좋아하는 곡들을 많이 커버하시는 편인가요?
1: 네, 그렇죠? 진짜 그냥 simply songs that I want to sing.
0: I see. 아마 그 All My Loving도 it sounds very underproduced. 좀 굉장히 raw한 느낌이
1: 맞아요.
0: 있거든요. Maybe that's why.
1: Yeah, I think that's why I loved.
0: 뭔가
1: it.
0: 이렇게 이 막 이 프로덕션이 들어간
1: 맞아요.
0: 느낌은 스콜세지 형님께서 거장께서 그냥 아 이건 아니야라고 하셨어요.
1: 왜냐면 the scene that they used that song in was of when President Kennedy got assassinated.
0: Aha, I see.
1: So it was very solemn.
0: Aha.
1: And there were like scenes of funeral. So just me with the piano. I think that's why they used it.
0: 그분의 픽이었으면은 정말 맞는 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패션 할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Okay, so let's go in and talk about your third album. 방금 이제 3집 얘기를 했었는데 2025년 작년 10월에 발표를 하셨는데 all the songs are written English. I was going to ask you right after your performance though. Do you feel more comfortable speaking singing in English?
1: Yes.
0: Yes. Okay.
1: I think it's to do with my experience with the language. So I think for me, it's my personal experience. It's difficult to express my thoughts and emotions in Korean. I don't feel like it's welcomed.
0: Do you think that, is it because you started like seriously writing songs when you're in Singapore? Was it? So you were predominantly were probably speaking English at the time.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때 감성이나 그때 이렇게 성장기에
1: 그쵸,
0: 영어를 하기 있었기 때문에
1: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고 그 그냥 한국 문화적으로 저희는 뭔가 이렇게 막 감정을 깊게 표현하는 게 환영받는 문화는 아니잖아요.
0: 아하,
1: 뭔가
0: 알았어.
1: it's more mature to keep it to yourself.
0: 아하, 맞아요.
1: 네, 그래서 조금 더 그게 그러니까 제 경험이랑 좀 닿아 있는 것 같아요. 언어랑.
0: Okay, I see.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So speaking of your third album, it was actually produced by none other than 정원영 교수님. I asked her, you know, how did you meet 정원영 교수님? But, you know, answer was pretty straightforward because you went to 호원대.
1: 맞아요.
0: How is it working with your professor? I know he works... you know, a lot with his disciples. 그러니까 이 학생분들과 같이 연주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how did it feel?
1: He is like my savior, and he is the coolest adult that I've ever met. So working with him was just so easy and comfortable, and that's because he makes everyone feel that way.
0: I see. 그렇다면은 약간 딥한 질문일 수 있는데 how was the production process like working with him guys like you know 정환영 as a producer 어떤 식으로 작업이 좀 진행이 되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Does he kind of give you okay this is you know what we should do or are you the one who sort of initiate those kind of I don't know direction, should I say? 어떤 좀 궁금해서요.
1: 그냥 저의 그 편곡이 안 된 raw한 버전을 들려드리면 워낙 그 머릿속에 데이터베이스가 많으시잖아요. 그럼 딱 그냥 몇 곡을 이렇게 틀어주세요. 그럼 그게 다 너무 좋은 거예요.
0: 아, reference 같이.
1: 네네네. 아하. 이런 느낌 어때? 하시면.
0: 오, I see.
1: 그냥 저는 항상 좋아요. 그렇게 갑시다.
0: 다 좋아요.
1: 다 좋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가고 또 그 I'm Sure라는 곡이 있거든요. 마지막 트랙으로 이 앨범에 들어가 있는데 그 곡에 피아노를 정원현 교수님이 쳐주셨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 교수님 그 교수님 방에서 이제 햇빛이 이렇게 교수님의 머리를 비추고.
0: 갑자기 상상했어요. 오케이. 네.
1: 교수님 피아노를 막 치시면서 네. 그 라인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오. 가시는 거 실시간으로.
0: 아.
1: 그걸 보는 것도 전 너무 황홀했고 그냥 숨죽여서 감회 봤어요. 아. 막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0: 그렇군요. 와. 말씀하신 게 너무 환상적인 어떤 그런 제자와 또 학생의 어떤 관계이자 또 프로듀서와 또 아티스트의 관계일 것 같습니다. That kind of to me exemplifies a perfect relation with a producer and artist.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쪽에서 뭐 이렇게 해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1: 맞아요.
0: 그 공감을 이끌어서 같이 끌고 가는 그런 게 와, 너무 멋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1: 너무 좋았어요.
0: 와, 그렇군요. 이번 앨범을 들어보면은 이 3집 앨범 들어보면은 diverse genre of music should I say 어떤 본인의 어떤 의지가 담긴 것인지 다양한 음악 스타일을 하는 것이 was your sort of a goal or it just ended up being like that
1: 의지도 있었고 의지가 있었기에 선택 자체도 1집이랑 2집은 거의 대부분 전 앨범을 한 편곡자, 한 프로듀서님이 해주셨거든요.
0: 네네.
1: 근데 3집은 곡마다 좀 편곡자가 아. 달라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색깔을 담을 수 있었고 그 이제 의도적이자 어떤 practicality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0: So like selecting a producer for each track, was it a decision made by you and 정원영 교수님 together or sort of a...
1: Together, I think.
0: 아, 이 곡은 이분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네. 와, 너무 좋네요. 그런 작업 방식이었다니 참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So maybe time for our second rendition. And you kind of really showed that you know this early hour isn't even early hour for you. It's just 그러니까 막 거의 네. 한낮 같은 그런 컨디션을 보여주셨는데 really looking forward to it. 3집의 수록곡을 하나 더 준비해 주셨는데 어떤 트랙인지.
1: 이 곡은 그 코로나 시절에 제가 썼었고 코로나 한참 심할 때는 어디를 못 나갔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무인도로 도망가자.
0: 아하.
1: Let's move to an island 라는 곡을 썼습니다.
0: 그렇군요. Let's move to an island라는 곡인데요.
1: 네.
0: 그러면은 네 카메라 조정에 들어갈 것 같고요. 아일랜드로 가면은 약간 진부한 질문인데 Would you take your guitar?
1: Oh, I was asked this question before. And I initially said no because I'm a practical person and I felt like there was no need for it.
0: Yeah.
1: But then I actually think that it is practical to bring your guitar because there's wood, yeah. there's strings.
0: Oh, 그렇죠.
1: Yeah, 이게. And you can use most of it.
0: 그렇죠. 이 땔감으로 쓸 수 있으니까.
1: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줄로 막 나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0: 최대한 큰 기타면 좋겠네요. 그렇죠?
1: 맞아요.
0: Okay. Let's get to our second performance by Elaine. Let's move to an island.

0: 와우.
1: 감사합니다.
0: Yes. 와, 멋집니다. 와. One thing that I realized as I am listening to Elaine's singing, 가사가 있고 노래를 알아도 Elaine 씨의 곡은 Elaine 씨의 느낌으로 부르기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이긴 한데, 와. She has just such a distinct way of course, singing. 근데 약간 그런 어떤 단어들을 이제 발음하시는 것도 일랭이 씨만의 딱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와 그게 굉장히 따라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 연마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1: Thank
0: 드는데.
1: You. I'll take that compliment.
0: Oh, it is a compliment for sure. 따라하고 싶은데 네. 못 따라할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아까 Fallin도 1033님께서 목소리가 굉장히 맺힌 단단한 목소리이기도 하면서 잔잔한 바람 부는 느낌도 나고 너무 좋네요. 예술가를 하실 수밖에 없는 이라고 이렇게
1: 감사합니다.
0: 보내셨습니다. I don't know how to translate that, so I'll just skip. 쿨피스님께서 신께 받은 선물이 크네요. 목소리로 나눌 수밖에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와, let's move to an island 였는데 I was very pleasantly also surprised by how romantic this song sounds. But at the same time, Elaine is very a practical person. 아까 이 기타 질문.
1: 맞죠,
0: 저는,
1: 맞죠.
0: 와, 그런 생각을 하실 줄 정말 몰랐는데 very, 그러니까 보통 이제 artistic 하면 그런 practical한 거는 포기하게 되거든요. 근데 네. She's got the best of both worlds. Artistic and practical. 그러니까 생활력도 강하고 아티스트이시기도 하고 약간, 와.
1: 티라 그렇습니다.
0: 그렇군요. 아까 여쭤보려던 질문이 we've been talking just about your solo project. Mm-hmm. 하지만 you've been involved with a lot of different drama OST and soundtracks.
1: 그렇죠.
0: 많은 그 이제 뭐 Mr. Sunshine이라든지 사이코지만 괜찮아 뭐 여러 가지 하셨는데 do you consider being a OST singer entirely different job from you know singing your own song and producing your own songs?
1: It feels definitely different. Mm-hmm. Basically being a singer-songwriter is about singing my own songs and telling my own stories. Mm-hmm. But being a OST singer, mm-hmm. you are basically telling someone else's story.
0: Right.
1: But you have to be convincing. Mm-hmm. Like it's your own.
0: Right.
1: So it's a different approach.
0: I see. Do you feel like you're like a hired gun, you know, because they saw a certain quality mm-hmm, from you mm-hmm. and then we want you for the mm-hmm, soundtrack. Mm-hmm. So it means that, you know, you are a professional mm-hmm. singer in that respect. 근데 그 프로듀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불러야 된다라는
1: 그쵸,
0: 어떤 그게 네. 그런 거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건 없으신가요?
1: 어려움 느끼죠. 왜냐면 보컬적으로 정말 그런 그 기술이 있어야 되기도 하고 제가 느껴본 적이 없는 감정이나 표현들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되게 챌린지라고 생각하고 재밌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가려고 해요.
0: I see. You worked a lot with the producer Nam Hae-seung who is known for composing a lot of OSTs.
1: 네.
0: 그분이 약간 믿고 맡기는 약간 그런 싱어이신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제 입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감히 뮤즈라고.
0: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막 굉장히 편한, 왜냐하면 OST는 정말 편하게 빨리빨리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냥 믿고 맡기는 사람에게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와, 앞으로도 OST 활동도 아마 계속 쭉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죠?
1: 네.
0: 이 라이브 버전이 혹시 더 좋다라는 말씀 혹시 들어보신가요? Because I've before this interview, I've seen a lot of live footages of your songs. 그 온 스테이지 그 네이버 온 스테이지도 제가 여러 번을 봤는데, not that I'm saying that your recorded version is not as good, but live version is just so good. 가끔 그럴 적 있잖아요.
1: 그쵸,
0: you
1: 그쵸.
0: have people come to your live concert
1: 네네.
0: and then. Elaine 씨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는 가끔가다가 네. 라이브가 너무 좋아서 리코딩을 찾아보면 아 라이브 때 그 느낌이 아닌데라고 느낄 때 있거든요. Do you hear that sometimes? 라이브 버전이 더 좋아요.
1: 종종 듣습니다.
0: 아, 그 이유가 뭘까요? 본인한테 물어보긴 좀 그런데.
1: 근데 그냥 전또 이걸 또 되게 테크니컬하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 현장의 분위기가 있고, 그, 이, 가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뭔가 소통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뮤지션으로서 저는 뭐 라이브 할땐 사실 뭐 이탈이 날 수도 있고, 뭐좀 틀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게전 너무 힘들거든요. 막 밤에 이불킥하게 되는 그런 건데, 오히려 이제 관객분들이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뭔가 그 imperfect한
0: I
1: 거에서
0: see.
1: 오는 그 자연스러움?
0: Right.
1: 네, 그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0: If I can make an assumption about Elaine, is that she doesn't seem to have a stage fright at all. 그러니까 뭐 무대
1: 아,
0: 공포증이 없으실 것 같아요.
1: 저 있는데, everybody says that.
0: 아,
1: Nobody believes me.
0: 그러니까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There are people, 아, 나 무대 공포증 없어. 근데 노래가 불안해. 그런 분이 있는데, 아, 나 무대 공포증 있어. 근데 노래가 완벽해. I'd
1: 완벽한.
0: rather have the latter.
1: 알겠죠, 그렇죠.
0: 와, 왜냐면 이제 저도 이제 이 라이브 하신 분들 이제 많은 분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정말 이 스테이지 프라이시 전혀 없게 느껴지거든요.
1: 네. 아무도 절 믿지 않습니다.
0: But I guess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공연 때 이렇게 실수하신 거를 나중에
1: 네.
0: 굉장히 좀 많이
1: 네,
0: 생각하시고 그런 편인가요?
1: I'm a perfectionist. A
0: 그렇군요.
1: little.
0: 그러면 연습을 would you consider yourself a person who practice a lot?
1: I actually practice too much, so I try not to. So I don't tire my throat and
0: I
1: my
0: see.
1: voices.
0: Is your practicing 100% singing, or do you practice as you play guitar together as you're singing?
1: I actually do it three ways. So, vocal solo, guitar solo, and then
0: 아하.
1: together,
0: 와.
1: third time.
0: 기타도 놓지
1: 네.
0: 않으시고, 와, 기타를, 아, 네. Maybe next time.
1: 아, 네. 다음에 꼭 기타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0: 근데 기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I've always wondered, you sort of compose with your guitar, right? Have you tried composing with piano?
1: Oh, I actually have. So the third album is actually songs that are mainly that was mainly composed
0: I
1: with
0: see.
1: piano.
0: 아, I see.
1: 왜냐면 I heard that there are different songs that could come out of different instruments. So,
0: Where did you hear that?
1: I think it
0: 어디서
1: was
0: 들으셨어요?
1: one of my colleagues.
0: I see.
1: So the songs that I could make with guitar could be completely different.
0: 아, 일단 기타에서 나올 곡이 다 나왔다고 생각하면은
1: 뭔가 다
0: 피아노로
1: 악기를 바꿔보는
0: 가보면
1: 거죠.
0: 아,
1: 느낌이 다르긴 해요.
0: 그렇군요.
1: 네.
0: 그럼 피아노가에서 나올 곡이 다 나왔으면 이제 다른 뭐 만돌린을
1: 뭐
0: 가든지
1: 만돌린이라 베이스를 가든지 드럼을 가든지.
0: That is so fresh. 진짜 너무 재밌네요. 와, 그런 생각을 또 하시는. Do you sometimes experience like a writer's block?
1: Yeah,
0: 쓰다
1: definitely,
0: 보면은
1: of course.

0: How many songs do you think you have composed so far? 그러니까 발표하지 않은 곡까지 하면은
1: 아,
0: 지금까지
1: 한
0: 한
1: 몇백 되지
0: 몇백
1: 않을까요?
0: 곡이요?
1: 왜냐면 2집 작업할 때 제가 골로 잡았던 게 100곡을 쓰자.
0: 아,
1: 그 중에
0: 그중에
1: 11곡을 추려서 앨범으로 내자.
0: 와, 진짜 워크홀릭이신 것 같아요.
1: 아,
0: 그렇게 보니까.
1: 그런가?
0: 그러면 마지막 곡으로 I have two choices. 왜냐면 3집 앨범을 계속 들었는데 How Good and the Coffee and Cigarette, which is actually from the second album released in
1: 맞아요.
0: 2022. 그래서 두 곡을 남겨놓고 있는데 I'll just leave it up to you. 어떤 곡을 저도 틀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됐거든요.
1: What are you in mood for? Something more upbeat or something more autumn-like?
0: Autumn-like.
1: Okay, let's go with coffee and
0: Coffee and
1: cigarettes.
0: cigarette. I thought the other way around. 아까 그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Okay, got it. 그러면은 Coffee and Cigarettes from your 2022 second album.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1: 아이,
0: 감사드리고요. I had a
1: 감사합니다.
0: blast, 정말. I had the privilege to listen to your singing so up close, so intimate. 너무 저만 이렇게 들어도 되는 건지 정말 죄송하게 느껴질 정도였는데. Again, thanks for being here.
1: Thank you for having me.
0: 휴일도 재밌게 지내시고요.
1: 아,
0: Best
1: 네.
0: of luck to you. And 공연 활동도 또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그러면 같이 인사 나누면서 일레인 씨의 Coffee and Cigarettes 들으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한강도 있고
1: 떡볶이도 있고
0: K-POP도 있고
1: 우리 프로에
0: 탑핑도 있고
1: 헤이도 있지.
0: 저리 쇼.

0: That was Muse Uprising. いろんな詩を詠んだとりよ Rise and shine, heroes. I know that we complain every single day. I know that you guys always see me as a very optimistic person. But in fact, I'm a human being too. So I do sometimes complain about the things that I do, I eat, because I'm just the same human being like you guys are.
1: 우린 참 불평을 많이 하죠. 우리가 이렇게 매일 불평을 근데 하는 것들 중에서는요. 또 누군가에게는 또 평생 바라던 일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투닥거릴 거라는 거 알지만요.
0: You know, no matter which circumstances we're at, we're still going to find our ways to complain.
1: 그래도 한 번씩은 좀 뒤집어 생각해보기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요즘에 진짜 우리 뭐 아이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하지만 또 사랑스러운 모먼트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 왜 이렇게 요즘에 휘발유 값이 비싸지는 거지?
0: But you still have a car to fill up your gas, right?
1: 뭐 이런 것도 있고 아, 요즘 진짜 왜 이렇게 피곤해? 혼자 살고 싶다. 혼자 있고 싶어. 이런 얘기 참 제가

이제 선배님들한테 많이 듣는데요. But that means that you're surrounded by good people. So we are probably never going to stop complaining completely. And honestly, that is okay. But once in a while, flipping the thought around can make the same situation feel a little different. And sometimes the thing annoying us today is also proof that something in our life is still there. And that is something that we have to remember all the time whenever we feel like complaining, okay? So for this particular day, no more complain, but let's try to fill up this morning with some good and positive energy, okay? Alright, 우리 용사들. 얼마나 많은 우리 용사들께서 오늘 아침 함께하고 계신지 한번 알아볼까요? Let's find out what kind of heroes today are starting off their morning with Morning Groove. We have some nice and lovely greeting messages from Penguin Killer Morning Group. 호박맨, 닥터페이퍼, 우리 반장님, 영H, 맨스브로우, 해피라이프 모닝그루버, 코코 모닝그루버, 우리 상민님, 우리 의리의 우리 모그 모닝그루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굿모닝! 반가워요, 여러분들. 이렇게 인사 매일매일 건네주시는 거 너무 따뜻하고 되게 스윗하신 것 같아요. 2489 모닝그루버 said, 요즘 날씨가 진짜 천기 울려, 패기 내려 같아요. 선풍기 나와, 긴팔 입어, 선풍기 들어가, 긴팔 나와, 여름이야, 반팔 나와, 겨울이야, 자켓 나와. 낮에 밥 먹으러 나갈 때는 아직 여름인데 늦은 퇴근길에는 어느새 늦가을 날씨네요. 이렇게 일교차가 큰 날씨일수록 우리 모두 잘 먹고 잘 자고 면역력을 꼭꼭 지키자고요. I know the temperature difference is crazy these days. Yeah, basically we have four seasons in one day, and that's kind of like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weather, and I'm very proud of it. 되게 여러분들 예측 불가능한 날씨 참 재밌지 않나요? 감기 예방하기 딱 좋은 날씨여가지고요. 눈치 게임 잘하시고 그냥 좀 덥더라도 그냥 몇겹더 챙겨 나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Even though you would feel a little sweaty during the daytime, you might as well just bring extra layers, okay? For the sake of your own health. 근데 저는 이 청기 백기 게임을 운전할 때 많이 느껴요. 에어컨을 키면은 또 춥고 끄면은 또 덥고 이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So I tried to roll down my window and it was just really noisy. So I don't know what to do when I'm driving. 뭐 엉드를 틀어야 되나? 뭐 틀다 보면은요. 또 무슨 한 1분 이내에 바로 또 더워지고 날씨가 좀 그래요. It is the time of the season, everyone. 그래서 우리가 가을 옷은 항상 퀄리티가 좋은 것 같아요. Because we don't get to wear autumn outfits that much, right? We only get to wear them in this very, very special given time. And it's pretty short. 그래서 특히나, 제 옷장에서 트렌치 코트는 진짜 새것 같아요. 예,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Because I only get to wear that for like two times in a year.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을옷 또 이렇게 여러분 입을 수 있을 때 많이 많이 입어주시길 바랄게요. Lazy Groover says 3998. Good morning, Summer PD님. All listeners, it's gotten pretty chilly lately. Stay warm and take care and have a great day. I know, right, Lazy Groover? You too have the best day ever. Please take care about yourself. 1675 모닝 그루버. 썸머님 드림 렌즈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아이들 근시를 늦춰주면서 잘때 하는 렌즈라서 드림 렌즈인데요. 첫째에 이어서 초등학교 1학년 둘째도 어제부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찍 나오는데 깨워서 렌즈 빼주고 나왔지요. 렌즈가 끼고 빼고 이게 또 엄마 일이라서 다시 신데렐라가 되었어요. 혼자 외출도 12시 안에 애들 자기 전에 돌아와야 하네요. So I guess your kids are putting on the dream lens these days for the sake of their eyesight, and it's basically your role, your job, right? 뭐 아이들이 어떻게 알아서 이거를 끼고 빼고 하겠어요. 이게 아이들이 좀더 크잖아요? 그러면 이게 잔소리하게 돼요. 렌즈 뺐어? 렌즈 꼈어? 빨리 렌즈 껴! 막 이러면서. 엄마 귀찮아! 막 이러면은 렌즈 빨리 끼고 앉아! 막 이러면서 잔소리를 하게 될것 같은 그런 느낌? 아, 그래도 이제, 이렇게까지 엄마가 해줬는데 좀 열심히 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저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들 했었어요. 꽤나 오래 가는 이 드림 렌즈. 더 기술이 좋아졌으려나? 잘 모르겠네요. 요즘엔 드림 렌즈 어때요? Morning Groovers, talk to me. 저한테 말 걸어주세요. 우리 모닝 그루버들. 저 여기 혼자 있잖아요. 짠하죠? 여러분들. 저말 많이 걸어주세요. 심심하지 않게. So that I don't get bored. 문자번호 샵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fall time, okay? 여러분들 소소한 것도 버킷리스트가 될수 있거든요. 어떤 버킷리스트가 있을까요? So for me, my wish for this season is to go on picnic very often and enjoy this beautiful, beautiful weather. 저는 피크닉을 좀 많이 가보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뭐 글램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장비를 조금씩 사고 있어요. 뭐 의자, 돗자리, 뭐 조명 등등 이런 걸좀 사고 있는데 장비를 구입한 만큼 좀 많이 많이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가을이 됐으면 합니다. So because I have started to buy some equipments for camping, not exactly camping, for glamping and going on picnic, I actually desire to go on as many picnics as possible. 요즘에 뭐 한강도 좋고 노들섬도 되게 핫하고 어딜 가야 되나 그것부터 결정을 해야겠는데요. 이번 저의 가을 목표는 그거입니다. 이제 좀 가을가을한 여자가 되어보려고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너무너무 그동안 썸머썸머 했잖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버킷리스트 궁금합니다. What is one small thing on your bucket list for this fall? 우리 박우리 팀장님도 저랑 좀 비슷하실 것 같아요. 이 가을에 아이와 함께 뭔가 좋은 곳으로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예, 맞아요. 지금 막, 막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저한테 그렇다고 하시는데, 그, 우리 박은혜 선생님의 미소에는 그 입은 이렇게 웃으시는데, 눈은 별로 안 웃으셔가지고 되게 무서워요, 지금. 이게 체력적으로 열심히 좀 보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돌아다니는 것도 쉽지 않아가지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 또 부지런히 많이 많이 돌아다닐 수 있는 가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Alright, let me know, morning groovers. 문자번호 샵1013으로 여러분들의 소소한 가을 버킷리스트 알려주시고요. 가을가을한 노래 들어볼까요? We're gonna have a listen to Sting, Fields of Gold.

I don't know. Seeing this temperature difference every single time on the weather report gets me a little exciting because it really makes me feel like real autumn has arrived. Aren't you guys feeling excited? There are obviously many, many things to do. 여러분들, 제가 또 서울 방송하잖아요. 서울에 굉장히 많은 그런 축제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제가 요즘에 서울 덕후가 되었어요. 서울 언박싱이라는 방송을 하면서 저도 많은 것들을 좀 배워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서울에 어떤 축제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많이 귀 기울여 주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가을 나들이 많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So, let's find out. 우리 펭귄킬러님께서는요, 이번 가을에는 꼭 펭귄 가족 단풍 여행 갈 겁니다. 몇 년을 가야지 하면서 못 가고 있어요. I'm definitely taking the penguin family on an autumn foliage trip this fall. I have been saying that I would go for years but never actually made it. 그러게요. We always come up with many, many excuses for not going on a trip. I think that is probably the reason why we're always told that go on many trips as possible when you have the time to do so. 그래서 여행 갈 수 있을 때 가라는 얘기 많이 듣는데 어떻게든 꼭 만들어서 이번 가을에 단풍 여행 가셔서 예쁜 사진도 많이 찍고 좋은 추억 많이 남기시길 바랄게요. 우리 체육부장님, 올가을에는 고전 명작을 조금 읽어보려고요. 아이들 초등도서로 추천해줘야 하는데 저조차도 내용을 잘 설명하라니 입에서 버벅거려서 초등아이들 명작 책이 그림은 적어지고 또 글씨는 약간 크고 이해하기 좋아서 읽기 딱 좋더라고요. 가을가을한 Falling All In You 듣고 싶어요. 목소리 녹아녹아 Shawn Mendes. I know, as a parent, if you want to force your children to read, you actually have to start reading too. 그러니까 이게 설득이 안 되잖아요. 엄마는 막 핸드폰 하면서 너네 책 봐 이러면은 아이들이 아마 설득이 안 되니까 이렇게 또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으려는 이 자세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Yep, you might as well read a lot of books for this particular season and enjoy that time with your children. 아이들과 함께 또 교양과 지식이 넘치는 그런 독서 시간 꼭 가지시길 바랄게요. 계속해서 소소한 가을 버킷리스트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시고요. We're going to have a listen to this song requested by 체육부장님 Shawn Mendes, Falling All In You.

Hello there, Subby Morning Groover, leaving me a comment. Good morning. 인사 건네주신 Subby Morning Groover 반갑습니다. Alright, Morning Groovers, let's get back to our conversation talking about our beautiful bucket list for this autumn season. 어떤 버킷리스트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지 이번 가을 버킷리스트 이야기 나눠볼게요. 토토 모닝 그룹께서 천고마비의 계절에는 저는 체중 감량을 버킷으로 삼아 봅니다. 딱 3kg만요. 절주도 함께 말이지요. 이 좋은 날씨의 유혹에도 절제하면서 즐기는 마음을 가져보려고요. So losing weight, 3 kg of your weight, and you're also going to cut down on drinking too. Although the weather is beautiful, you're going to restrict yourself a little bit to take care about yourself. So that's great. 이렇게 또 즐길 건 즐기면서 자기 관리도 하고 하는 거죠. 뭐 단순히 미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뭐 건강을 위한 체중 감량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 버킷리스트 꼭 이루시길 바랄게요. 체중 감량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you know, talking about losing weight.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들으실지는 모르겠어요. I don't know how you would receive it once I say this. 되게 뭐좀 재수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말랐잖아요. I've been skinny all my life. 평생 마른 몸으로 제가 살았었는데 체질이 그냥 이렇다 보니까. 근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거나 하면은 You know, since I started a new project, I get to meet a lot of different kind of new people these days. 그냥 저한테 뭔가 인사말로 되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되게 마르셨다. 되게 말랐어요. 피디님. 막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it's been over 30 something years hearing this and I don't know what to respond. 이런 얘기 들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되게 말랐어요. 이러면은 아니에요 라고 하기에는 말랐고 거기다 대고 감사합니다 이러기에는 또 애매하고 Like I honestly 그러니까 여러분들 밖에서 저렇게 뭔가 째려보시는데 아니 진짜로 대답을 뭐라고 들으면 좋으세요 여러분들? Like I really can't respond. 근데 또 만약에 좀 살집이 있는 분에게는 되게 뚱뚱하시네요 이런 말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마른 사람한테는 항상 되게 말랐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대답을 뭐라고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I sometimes say to them, Oh, no, I'm not. Then they're like, Yes, you are. You are skinny. Look at you. Look at your legs. Look at your arms. You are so skinny. Then, like, what do I respond? 전좀 약간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할지 꿀팁 좀 알려주세요. Let me know how I'm supposed to respond on these kind of comments. 재수 없으면은, 썸머님 재수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해. 하지 마시고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좀 뭔가 기발한 대답 보내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But anyways, I went off topic. So let's get back talking about our fall bucket list. 우리 짱 모닝구르버님께서 썸머님, 굿모닝. 저는 이번에 가을에 제 아내랑 또 막둥이랑 가까운 이웃나라에 여행을 가고 싶어요. 올여름 너무 바빴어서 여름 휴가도 같이 못 가서 너무 미안했거든요. 꼭 실천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이 평안하도록 또 응원해주세요. 오늘 아침 조지 마이클의 One More Try 들려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모두 행복하고 포근한 하루 보내세요. So I want to make a trip to a nearby country with my wife and our youngest fall, this fall. We were so busy this summer that we couldn't even go on a vacation together, and I felt so bad about it. I hope you make some time, really. 여름휴가 근데 다들 뭔가 갈것 같죠? 은근히 못간 사람들 되게 많아요. And we always call it summer vacation, and it makes us feel weird if we don't go anywhere. But wouldn't vacation also count as just staying home and resting while everybody's just out there? 그러니까 꼭 어딜 가야 휴가인가? 집에서 좀 쉬는 것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휴가이고 꼭 어딜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또 아쉽잖아요. 우리가 안 가면. 그러면은 이제 남들 일하는 가을에 이런 시간을 좀 빌려가지고 다녀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We don't always have to go somewhere only during summertime, right? We can always go during this beautiful autumn time too, right? So I really hope you make that chance, make that opportunity to go on a family trip together. 자, 여러분들 계속 이야기 나눠볼게요. What are some small things on your bucket list for this fall?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신청곡도 보내주시면 우리 밖에서 든든한 DJ 바께서 저희 틀어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on our YouTube live stream. This song is for 짱 Morning River, George Michael, One More Try.

I did ask you guys for an advice of what to respond when I hear the word, "Oh, Summer, you're so skinny." And a lot of you guys actually responded. 우리 펭귄 킬러 모닝 그룹은 마른 몸 부럽부럽 이놈의 펭귄 몸뚱이 하 나도 학꽁치가 되고 싶다. 이거 문자 왜 이렇게 귀엽지? 펭귄이라는 그 동물도 너무 귀여운데 이놈의 펭귄 몸뚱이라고 하니까 진짜 펭귄이 뭔가 이렇게 몸 배를 보면서 막힝막 시무룩해 하는 그런 모습이 상상이 돼가지고 학꽁치가 되고 싶다. 저 어렸을 때 별명 꽁치였어요. 그러니까 말랐는데 또 꽁치구이를 제일 좋아해가지고 꽁치라고. Anyways, Lani Atwale, Morning Groover, Thank you, DJ Ba. 우리 DJ 바구니 팀장님께서 이 발음을 써주셨어요. 닉네임 발음 제가 또 깜빡할까봐. It really helped, indeed. They responded. 저는 키 182에 체중 81, 허리 둘레도 92cm, 과체중에 해당하고 복부 비만의 초입니다. 그런 저보고도 말랐대요. 그냥 웃지요. 그냥 숨겨진 살들이 많아요. 그러시는 게 어떨까요? 그런 말 한마디가 서머 피디님을 더 예뻐 보이게 할지도요. 오, 약간 부러운데? 키가 182에 체중,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또. 나름대로의 그런 숨겨진 살이 있다고 이렇게 고민을 하실 텐데, 남들은 좀 부러워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So, you want me to tell people, oh, no, actually, I have some hidden fat inside me. Yeah. 이렇게? 아니, 근데 제가 숨겨진 살이 딱히 있는 게 아닌데 이걸 굳이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Why do I have to lie to people just so that they can have a good impression about me? 그러면 저를 더, 그러니까 그게 그럼 원하는 답인 거예요? 아, 역시, 말도 저렇게 겸손하게 해서 아주 더 예쁘네, 뭐 약간 이런 건가? But then, like, I don't wanna lie. 우리 민줄리나맘님께서는요, 그럴 땐 그냥, 그러게요. 그렇게들 말씀하시더라고요. 라고, 남의 의견만 말해요. 크크. Okay, so in that case, you would just say like, I know, right? I get that a lot. And just talk about someone else's opinion instead of your own opinion. 아, 이거 괜찮다. 그냥 그러게요. 이러면 솔직히, 다음에는, 그 사람께서 말을 안 하실 거 아니에요. 할 말이 없으니까. 이거 괜찮네. 아, 진짜 말랐다. 아주 그냥. 그러게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우리 체육부장님. 아니에요. 좀 쪄야 하는데 잘안 되네요. 하시더라고요. So people would respond, No, actually, you're not right. I actually have to gain more weight, but it really doesn't help. 아니면은 제 주변에는 평생 마른 몸으로 살아서 이젠 제가 마른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좀 너무 약간 재수 없는 톤으로 읽어서 그런데, 근데 이거 좀 그래요. 말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마른 건가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별로일 것 같아. 이게 은근히 어렵다니까요. It's pretty tough, morning groovers. Think about it. 얼마나 이렇게 대답하는 게 어려운데요. 우리 짱 모닝 그루버께서는요. I'll take that as a compliment. 칭찬으로 접수합니다. 라고 하는 게 어떨까요? 오, 이거 괜찮다. 아, 칭찬 감사해요. 이렇게. 괜찮은데요? 그럼 칭찬 아닌데? 진짜 말랐는데? 이럴 사람은 없잖아요. 그쵸? Like, nobody would be like, no, that wasn't a compliment. Like, you have to gain weight. 이럴 사람은 없으니까. 좋습니다. 아, 여러분들 너무 감사해요. Thank you for these suggestions. You guys are the best. 좋습니다. 우리 모닝그룹들, 못다한 사연은 이따가 더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I will introduce more of your messages later on the show. 우리 호박맨 모닝그룹께서 가을엔 재즈죠.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와이프랑 가려고 예매했어요. 아서투 유니원의 Think About You 신청합니다. 자라섬 페스티벌 너무 좋으시겠다. 이런 페스티벌 저도 좋아하는데 마감됐나요? 명곡 저희가 띄워드릴게요. Here is 아서투 유니언 Think About You.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Welcome back to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I'm Summer. Happy to have you with us this morning. And also, we have our open chat room in our KTalk app. Look for us on TBS EFM Morning Groove. TBS EFM Morning Groove 카톡 오픈 채팅방에 검색하시면 또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또 오픈 채팅방에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하진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킴스 팬 모닝그룹어. 가을에는 우리 딸 서영이의 생일이 있습니다. 축하해주고 싶어요. And also sent in a picture of your beautiful daughter, 서영이. I guess she was born in the year 2015. 2015년생인가 봐요. 너무 예쁜 우리 따님 사진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보내주셨어요. AI로 만드신 거죠? 이거 지하철을 다 그 아이돌들만 하는 생일 축하해 그 메시지가 담긴 포스터 이렇게 만들어주셨는데 Happy birthday to your beautiful, beautiful daughter 서영이 오늘 생일 오늘은 아니겠죠?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미리 생일 축하 드립니다. Alright, so what are your fall bucket list? 이번 가을에는 이것만은 꼭 하고 말 거야. 더 추워지기 전에 이거 해야지. I am going to get this done before the weather gets cold. What are those, Morning Groovers? Let's find out. 테테파파, Morning Groover께서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한 번도 해본 적 없지만 아들이랑 낚시 가는 게 이번 가을 버킷리스트입니다. 우선 실내 낚시터로. So you've never done it before, but you might as well try going on fishing with your son. And you get to do that indoors? Really? 실내 낚시터가 있구나. 그러면은 물고기들이 그 실내 뭔가 수영장 어항같이 이렇게 있어서 거기서 잡는 거예요? 별게 다 있네 요즘엔 진짜. 요즘에 낚시 유행이래요. They say that it's quite popular these days. 요즘에 뭐 항상 우리나라는 붐이 있잖아요. 러닝붐, 등산붐. 근데 요즘에는 뭐 MZ들이 또 낚시를 한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골프 유행했다가 뭐 했다가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 부지런하고 바빠요. 이렇게 유행. 그러니까 I guess Korean people in general we just cannot settle for comfort. 우리는 뭔가 그리고 빠르게 지루함을 느끼나 봐요. 이거 유행이면은 막 경험하고 나서 오케이 넥스트 이러면서 또 다음 유행을 쫓아가고 굉장히 부지런한 민족이 아닐까 싶어요, 진짜. I think we create our own memes too. 우리가 유행도 스스로 또 만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낚시 다음에는 무엇이고 또 무엇인지 또 음식도 그렇잖아요. 유행하는 음식 진짜 바뀌는 거 보셨죠, 여러분들? This is like so special about Korea. 이게 또 한국의 굉장히 또 특별한 어떤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선 날씨 좋을 때 또 낚시 아드님과 같이 즐기시길 바라고요. 우리 배송반장님, 안녕하세요. 저의 가을 버킷리스트는 가을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피곤해서 딸아이랑 잘 못 놀아줘서 미안한 마음에 10월달 안

로 야외에서 어제 서울 언박싱에서 소개시켜 주신 축제나 즐길 거리에 데리고 가서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게 버킷리스트입니다. 그게 안 되면 아이가 좋아하는 에버랜드 땡! 그 자연농원이었죠, 과거에는. 네. 오픈런 해서 마감까지 한번 놀아줄까 생각해 봅니다. 가을스러운 날씨에 아침 10월달이니 김동규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신청합니다. So since you didn't get to spend too much time with your daughter, you might as well take your daughter and to go visit some places, all those festivities in Seoul, as mentioned in Seoul unboxing program yesterday, and also to go an amusement park and just spend the whole entire day for your daughter. 어떤 방식이든 딸아이께서는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날씨 좋을 때꼭이 중에 하나라도 시간 내셔가지고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좋은 시간이요. 진짜 여러분들 자꾸 제 프로그램 홍보하게 되네. 서울 언박싱 정말 서울에 있는 알짜배기 정보들 다 모아가지고 일주일에 딱한 번. 아,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요일마다 전달을 드리고 있는데 요거 이제 TBS 시민의 방송 가시면 다시 듣기로 또 보실 수 있으니까 Oh, just think about the things that you have missed out on. You know, all of those beautiful and nice detailed information about all the festivals here in Seoul. You can go check that out.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 모닝그루버 조국님을 위해서 We're gonna play this song. 김동규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5, 6, 7, 8. We're gonna change the vibe around just a little bit. 과연 조금일까요? 여러분들 분위기 싹 한번 바꿔볼까요? Club time. 여러분들 무슨 시간인지 이제 아시죠? You know what time it is. It is time for Queen 노래방. All you need is some coins and there you have it. You can just enjoy this time with that amount of money. 여러분 코인 짤랑짤랑 준비되셨나요? 짤랑이들 많이 많이 써주시고요. Boss it, boss it, boss it, who? Boss it, who? Boss it, who? 이 노래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라떼 노래기는 해요, 여러분들. 썸머 기준으로요. DJ 한민의 Show Me Your Boss It. 여러분들, 바세가 과연 뭘까요? 자, 올라가고 있어! We're getting there! 1, 2, 1, 2, let's go!

좋아요 여러분들 유 바이브 우리 쭉 유지하기로 약속해요 바세 바이브 오케이 바세 오 정신없죠 정신없는 와중에 퀴즈 하나 가볼까요 While you're all messed up and crazy We're going to throw you a little quiz Because I said so 이 모든 건 다 선물 룰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So here's a little bit of TMI quiz for you 지금 밖에 DJ 봐 너무 바쁘시거든요 지금 이거 DJ 셋 막 이게 찌기찌기찌기 이거 하시면서 되게 바쁘셔가지고 I'm going to take over, okay? 지금 밖에서 폐기구 같이 이렇게 막 믹싱하고 계세요 Oh yeah, DJ 하면 DJ 봐, let's go 자, 오늘의 TMI 퀴즈는 이겁니다 자, 썸머가 오늘 아침에 주차장에서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 아침 주차장에서 나 이러다 지각하는 거 아니야? 하고 당황한 이유 어, 사람들이 이제 박수를 보내주고 계세요 우후, 지각 안 했어 빡세요 빡세요 빡세요 빡세요 So why was Summer panicking in the parking lot this morning worrying that she might be late? 어떤 일이 있었길래 도대체 주차장에서 Can you guess it? 문자번호 샵1013으로 여러분들 또 많은 정답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on our 보이는 라디오 TBS EFM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무료 문자 남겨주시고요. 한 번 더 가볼까요? Let's go! 끌어올려! 빡세! 빡세! 뚜뚜뚜뚜 빡세! 빡세! 빡세! 모든 게 다 빡세 일도 빡세 공부 빡세 모닝글 빡세 이 빡센 인생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자신 너무 빡센 인생 살아가지만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Let's go everyone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What might happen at a parking lot 그치 무슨 주차장에서 빡세 빡세 파츠라도 한 거네 왜 지각을 할 뻔했을까요? But then like I actually arrived on time actually 좀 소름 돋는 게 뭐냐면요 제가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 15분 정도 10분에서 15분 정도 딜레이가 있었어요 So there has been a delay of 10 to 15 minutes because of that incident at a parking lot But then I made it 왜냐면 제가 또 엄청 미리 오거든요 you know there are a lot of different kind of variables like this every single time in the morning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평소에도 좀 일찍 오는데 왜 무슨 일이 있었길래 Come on Okay Our clever morning groovers are sending their guesses 여러분들 TMI 퀴즈니까 한번 열심히 맞춰보시겠어요? 0121 오랜만에 문자 남기네요 정답은 마이크를 차에 두고 내렸다 So you left your microphone inside your car 자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 지금 실청하시면 If you're watching me on a viewable radio You can see how heavy this microphone is 여러분 이거 진짜 양손으로 으쌰 이러고 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거 들면은 감독님한테 밖에서 혼나요. This is not, you know, portable. 이거는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 그랬다가 횡령으로 잡혀가요. 삐뽀 삐뽀 빠세후 빠세후 잡혀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이크는 제가 챙기지 않습니다. So I don't carry around my own microphone. 그래서 땡 과감하게 탈락. 공 하나 보니, 이 하나 모닝그룹 탈락. 6497 모닝그룹을 gave it another shot. 시동이 안 걸리나요? So you couldn't start your car. 띵띵띵띵 이러면서 이제 시동이 안 걸리는 거죠. 아, 땡입니다. 제 차가 그 정도는 아니에요. 말 굉장히 요즘 잘 듣고요. So I was able to start my car. And it happened after starting my car. 시동을 걸고 나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Show me. Give it to me, I'm worth it. 이거 Fifth Harmony, worth it. 들어보도록요. Give it to me, I'm worth it. 나 같이 있잖아. I'm worth it, worth it. Worth it. Give it to me. 자, 우리 하진 모닝 그룹. 내 차 앞에 누가 주차해 놓음. Oh my gosh. This is so annoying. Because if your parking lot does not have enough space, this sometimes happens. You would have a huge car parked right in front of you. Then you can't move. And especially if you leave your home super early in the morning, if you call that person might be asleep, so you cannot do anything. 이거 정말 짜증나는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주차장에 자리는 좀 많아가지고, 이런 일은 없었어요. 정말 저도 이러다가 좀 자다가 깨서 차 빼준 적 있고 한데, 일하고 나서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So I don't have that problem at all once I moved. 자, 썸머가 오늘 아침 주차장에서 나 이러다 지각하는 거 아니야? 하고 당황한 이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Ooh, I love you so. 자, 문자번호 샵 1013으로 계속 여러분들 정답 똑똑하게 한번 맞춰보실까요? Ooh, I love you so. 우리 모닝그룹들 오늘 어떤 스타일로 출근하시는지

0: 자, 우리 양구 모닝그룹업계에서 차단기가 안 올라가는데 호출도 안 돼서
1: So the parking lot gate won't open and you couldn't even make a phone call, emergency phone call.
0: 소름이다. 혹시 양구 모닝그룹어 제 앞에 있던 차주인이셨나요? 정답! 우후! 여러분, what could possibly happen at a parking lot? 주차장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주차장에 there was a car right in front of me not being able to get out. So I was like, oh my gosh, what is that man doing? 아, 또 왜 못 나가고 저러시지?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리시는 거예요. So he would get off the car and he would approach me saying that, oh, the gate won't open. So can you give it a shot? 그래서 자기가 차를 빼줄 테니까 썸머가 가가지고 한번 이걸 좀 해보시겠어요? 라고 했는데 제가 가도 안 되는 거예요. Because it was just broken. 그냥 고장이 난 거예요, 고장이. 아무 그 글자도 안 뜨고 그냥 고장. 근데 거기에 호출 버튼이 있어요. So you can make that emergency phone call if that happens. 그 동그라미 버튼을 딱 눌렀죠. 근데 다들 지금 출근을 안 하셔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차단기를 부시고 그냥 열을 여시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So the man and the phone call told me that I should just break the gate and just leave. 그래서 이걸 어떻게 부셔요? 막 이러면서 거기에서 한 10분 동안 실갱이를 했어요. 그 모르는 그 앞에 있는 차 남성분과 함께 이거 부셔요? 막 이러면서 We were struggling and we really didn't know what to do. 근데 너무 다행히 거기에서 Give it to me, I'm worth it. 이렇게 막 shake it. 춤을 추면서 우리 관리실에서 계신 직원분이 I'm worth it. 나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고쳐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다행히 그분께서 버튼을 싹 눌러주셔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해주셨어요. 근데 나름 앞에 있는 분이랑 친분이 생긴 거예요. Because we were standing there for like 10 to 15 minutes. 근데 열리자마자 각자 차로 들어가서 쉥! 이러고. 출발했답니다. So that happened. 1, 2, 3, 4. 제가 이 사례를 말하니까 노래가 끝나버렸네. 여러분들, 이거는요, 뭐지? 본바인가요? 본바스틱? 여러분들, 이런 노래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좀 놀아보신 거 아니에요? 놀 땐 이런 노래 듣지 않나요? 저 때는 그랬던 것 같은데 Bombastic Air Jesse Matador Bombastic 노래입니다. Looks like our 새싹 morning groover is enjoying it. 출첵합니다. 아침부터 분위기 핫하네요. This is hot in the studio.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날씨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에어컨을 안 틀어줄 거예요 아마. So we don't have the air conditioner on anymore and it's hot in the studio. I'm sweating. 아닌가 켜주신 건가? 오, 아직 켜주신 것 같긴 한데. Bombastic air, bombastic. 여러분들 그 제가 옛날에 그 에어로빅이나 그런 거 했을 때 이런 노래가 나왔던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배꼽지 이렇게 입으시고 화려한 그 에어로빅 옷 입으면서 함께 붐바스틱 이러면서 열심히 땀을 흘렸던 그 순간이 생각이 나네요. 놀았던 생각은 안 나고 This song reminds me of that aerobics workout with all the other people at the gym and it was pretty exciting. 오, 막 이런 소리 내면서 우와! 오른쪽! 왼쪽! 흔들어! 쉬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They would actually like force you to like not rest. 쉬지 마, 일어나! 저쪽! 오른쪽 빨간 머리! 춤춰! 약간 이러면서 우리 공 하나하나 칠 모닝그룹어 요즘에는 줌바가 대세죠 라고 했는데요 그런가요? 요즘에 에어로빅 안 하고 줌바 하나요? So, what is more popular? Aerobics or Zumba? 저는 에어로빅보다는 줌바 좋아하기는 해요 줌바 강사였으니까 우리 바구리 팀장님도 한번 해보세요 줌바 내향인들의 지옥이에요 줌바가 So Zumba is basically hell for those people who are introverts. 정말 부끄러운 사람들은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you have to get over it because only the very beginning part you would feel shy, but once you get the hang of it, like you would just basically get used to that whole energetic vibe together. 여러분들 이게 초반에는 약간 쭈뼛쭈뼛 아, 전 뒤에 서서 붐바스틱 조금만 할게요 막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한 곡 지나잖아요. 바로 지금 노래처럼 이렇게 잘 in the studio 후! 후! 이러면서 에라 모르겠다 난 외향인이다 이러면서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이 어렵고 Just get over that barrier just one time 한 번만 해보세요 한 번만 제발 진짜 재밌어요 1679 줌바가요 이게 운동이라기보다는 노래에 몸을 맡기고 즐기러 간달까요? 동네 어머님들과 흔들어 지키면 얼마나 재밌게요 Yeah, basically it's like a way for people in a neighborhood for indirectly enjoying this club vibe 그러니까 아 약간 클럽 가기에는 내가 이제 좀 그런데 그럴 때는 이제 오전에 이렇게 음악 시끄럽게 돼 거기 막 디스코볼도 있어요 They have their own disco ball and they would actually turn off the light 그래서 진짜 약간 파티 분위기예요 그리고 줌바 강사별로 좀 다르겠지만 여러분 파티 시작됐습니까? 이러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향인들은 토끼눈이 돼가지고 놀라서 도망가고 싶고 나 여기 괜히 들어왔어 I don't belong here 이러면서 제발 나 좀 나가게 해줘 이러는데 어디 가세요 여기 당장 앞으로 나오세요 하면서 이제 파티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향인들의 지옥이지만 겪으라면 또 천국인 Zumba Party Alright, another Zumba Jam. I don't know if this is actually Zumba Jam or not. Florida, OPPA 오셨어요. GDFR, going down for real. 여러분, 이럴 때는 무조건 내려가야 됩니다. Get down to the floor. 나는 내려갑니다. 우리 6213 A new morning groover, hello! 안녕하세요 저희 딸이 10살인데 모닝 그룹 라디오를 너무 좋아합니다 저도 너무 재미있게 듣고 있어요 So my daughter is 10 years old and she really enjoys listening to morning groove and I'm also enjoying listening to morning groove as well 하필 이런 타이밍에 이런 문자 보내주시니까 좀 민망하긴 하네요 제가 막 going down for real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 6213 따님분 안녕하세요 썸머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 말하기 부끄러워요 If you're too shy to shout out your name Show me your nickname Cause we're going down for real Going down for real 두루루루루루루루 뱀 나오겠는데? 다라라라라라라 아나콘다 나가요 5754 ISTJ

Morning Groover, hello. 흥겨운 금요일 아침입니다. 극 내향인인데다가 극 몸치는 그냥 웃습니다. 모두 모두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So as a huge introvert, you know, I'm just gonna make that smile on my face listening to all of that. 왜 웃기만 하세요, 여러분들? 모든 시작이 두렵지. 들어가 보면은 내가 그 내향인이고 뭐고 까먹는다니까요. Because your body is actually doing the work. 몸이 힘들면은 아, 내향 이런 생각이 안 들고 아 제발 살려줘.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갑자기 우리 DJ 봐 막 이거 하시는 거 상상하니까 너무 즐거워요. 저는 뭔가 내향인들이 외향인들에 인해서 좀 힘들어하면서도 은근슬쩍 즐기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거든요. 너무 나빴죠. It's going down for real, everyone. 아, 오늘 또 썸머의 어떤 주차 TMI부터 시작해가지고 줌바 얘기까지 엔딩으로 되는 You don't know where the conversation's gonna go. 대화가 어디로 될지 진짜 몰라요. We started from this TMI quiz and then now we have wrapped up with Zumba. 저 2016년에 굉장히 핫한 강사였어요,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제가 20대였는데 얼마나 에너지가 넘쳤겠습니까? 지금도 이 난리인데. Just imagine how much energy that I would have in my 20s. 그때 진짜 하루에 강습 4개까지 한 적 있어요. I actually led 4 classes in one day back then. 지금 하나 그러면 저도 이제 힘들겠죠. But that was me, everyone. 그렇게 또 에너지가 이렇게 또 탄생하고 지금 이런 네, 텐션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Alright, morning groovers. Next song is Samsara. Samsara. Okay. 우리 Samsara 노래. 오늘 어떤 거 Samsara 드실 건지 보쌈 아니면 삼겹살? 쌈싸라 많이 드시고요. This is 통지박 라반 쌈싸라.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요. I will be back to you guys. 또 차분하게 뉴스 읽어드려야 되니까 Stay tuned.

0: make it fun.
1: All right, morning groovers. Enough with my show. I have done everything that I'm supposed to do today. 오늘 저는 할 거 다 했습니다. 노래방에서 여러분들 신나게 놀았고요. 뉴스도 하고 이제 날씨도 알려드렸으니까 It's all up to you now. 한 25분 남짓, 20분 정도 남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여러분들의 가을 버킷 리스트 알려주세요. We're gonna continue talking about your fall bucket list. Our Benny, our listener from the Philippines, said, Good morning. One small bucket list is to enjoy the weather and have to see the falling leaves if I get to visit Korea. You really have to check that out. I have noticed that there are so many different kind of sites where you can enjoy this yellow, red falling leaves. And it's just stunning. 진짜 딱 1년에 딱 한 번 즐길 수 있는 거. 참 계절별로 볼 게 많은 그런 아름다움을 가진 나라인 것 같아요. I'm sorry if it may sound like we're bragging about our country, but really, like, you have to come every season if you do get to visit Korea. I know it's hard to choose and pick a season, but if you get a chance to, it's really, really different depending on the season. We have different festivals depending on the seasons, different sceneries. Yeah. 그래서 좀 너무 우리나라 자랑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계절별로 다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베니 같은 외국인들에게 한국 놀러 오라고 했을 때 어떤 계절을 추천을 하실 거예요? What would be the season that you would want to recommend to a foreigner like Benny when they actually get a chance to visit Korea? Would it be spring, summer, fall, or winter? 넷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요. 해피라이프 모닝그룹어 저는 친구들이랑 가족들이랑 가을가을한 날씨 경치 느끼면서 맛있는 식사 즐기고 동네 음악당이랑 도서관 정원에서 열리는 가을 음악회 즐기고 얼리버드로 예매해놓은 전시 보고 또 예술의 전당 가을도 느끼려고요. I'm going to enjoy the beautiful autumn weather and views with my friends and family over a delicious meal, hit up the fall concerts held at our neighborhood music hall and library garden, check out an exhibition that I booked as an early bird ticket, and also soak in autumn at the Seoul Arts Center. 또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룹은 전시 보고 음악회 가시는 거 너무 좋아하시니까 완벽한 계획을 이렇게 또 미리 세우셨군요. 해피라이프 모닝그룹 이미 다 계획이 있으시군요. 이제 그냥 실천만 하시면 되시는 거네. 버킷리스트 달성하기 참 쉽죠. 즐거운 시간, 좋은 공연 많이 들으면서 눈, 귀 다 힐링하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감상하시면서 가을 감성에도 푹 빠져보시고요. I hope you guys have the best time ever for this beautiful season. I'll be back to you guys to introduce more of your messages, okay? So stay tuned while we have a listen to Green Day 21 Guns.

초롱짱 모닝그루버 메시지 소개하기 전에 The song that we listened to was Iris by Goo Goo Dolls. 별초롱짱님께서 좀 늦은 굿 모닝입니다. 행사가 있어서 출근길에 인사도 못했네요. So it looks like you have an important event. So that's why you are a little late on the show, but that's all right. Your life is more important than morning groove. 어떤 행사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행사 잘 치르시고 또 다음 주에 후기 들려주실 거죠? 우리 별초롱짱 모닝그루버. 감사합니다. Marco Polo says, 소소한 버킷리스트는 전 장대한 걸로 만타 녀석, 바라쿠다 녀석, 그리고 잭피쉬 녀석 다 만날 수 있기를. 다음 주에 스쿠버 다이빙 가는데 이 녀석들 다 만나보고 싶어요. 만나면 꼭 사진 올릴게요. Where are you going for your scuba diving? Is it really true? Do you actually get a chance to encounter manta ray? 만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해도? 아, 어디 해외로 가시는구나. 마침 밖에서 스쿠버 다이빙 엑스퍼트. 누구게요? 바로 우리 여영구 감독님 땡. 우리 박은희 팀장님께서 스쿠버 다이빙 왕년에 하셨었거든요. 예, 아쿠아 우먼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해외에 가서나 좀볼수 있다고 하네요. 야, 대왕 쥐가오리인가? 만타레이가? 그쵸? 어떻게 이런 친구들을 그렇게 다 만나시면은 안에 사진도 요즘에는 다 찍으실 수 있는 거죠? 오, 너무 멋지겠다. 네, 오늘 버킷리스트 다짐하신 거잘 다녀오시고요. 또 후기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Thank you everyone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today. I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for a live broadcast.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by Bobby Darin, Beyond the Sea. 스쿠버 다이빙 하시면서 들으라고. 안 들리겠지만. This has been Summer Lee. Have a wonderful weekend. Goodbye, Morning Groovers.